0: 빼봐라. 테니 지게 수지 응학주라 렌주 채와 시긴라 듀럽사비에 변종기 응주 약수 티긴
1: 랑교 정기 류제 젠처 급주시바타 미리키 수균 류제 젠처 급추배 젠돌카 모튜 차서 우웅아 최신 회진 강제 볼로타 렌초 볼로 총교 편섬 미리키 수균 류제 남창체기 젠돌 직주 니투투 채바타 류제부처 젠돌카나 뇌쇼 유고던 신회제 샴르 대고르키 선교세란타 제체니시진히 대칭아츠 모튜 양배 갸괴 첸헤 급지메 정용기 류제 전선하 응름 티웨 야부시 절린 치기니 시 송제 미숨 럼도키 표미 란초 볼류 전투 조치신 니 송타 제고 듄키 전투 초부 체치 테세 루카키 전투 카 초 체부 창마 게가 톰테 앙 탕부 랑바타 닝치 루카라 앙니바타 토게 루카라 앙 송부 토피 젠제토 류제부츠 방아 실게타 편춘 쇼데 약부친헤 베봉 야르스윈키 냠상 문바르체케 테세 루카크 볼로 저스티키키 난츠 제치부타 젠슈부 용기 베친호 앙탕부 토바 하장 가부충 난츠 모투 정타 약부체규 인시 송제 미리키 수균 류제 젠토리아 족제 퇴부 유진 외민 시샤 진네키 남창 쇼세키 미게르키 젠돌키 제비 젠돌 고초신 루미차제 게기 젠돌타 真是不错，这女她特别看月点的，真多初步前行学不她，推荐她随军去吕节吃顿南昌去恩人家团圆去。现在全部总去美丽随军去大片吃顿南昌了，培训三送去吃个托不她。三个总去，强开特许了培训去制作吃个她，吕节去绝上吃个看你托不着，托给小姐说明，真不假错。 开始进度卡松切不长么？托不穷黑，心虚热不偏松。列亲娘娘的小童前天，每天为忙我，南昌地南修土局，最能起给一些松针。多叫他，我对进度两过粗心，我对进度他，他说真修不讲别他，真对起，俺谈不他，你不拉去不他。多叫进度他，能去真修不自然努不？几千家么？松进我就加通天，俺谈不拉去。我对进度起，俺你不托偏，真对起。 真是不忙不要穿的，俺你不懒图板，还讲搞不穷。列亲，真多天真他，忙咱们学徒给惹我学习送不着。多叫真多去，俺谈不妥去，自然弄不。教养去，留在真多人他，多叫真多去，俺谈不连图板，还讲搞不穷些送不着。穷就偏送去，真多去，给别米，切冬阿别疼多人他。太些真是不，你们什么主意？干么些他，干些对人他，成穷给对人家团的，俺谈不浪去。 给不他拼命去，面试给他，面给他多人他，真是不错。女秀如果对人，真多咋查不起他？这里能给他，这里就开去。看说说，面试给不他拼命那么长去，俺谈不浪去不他。老师如果去真秀不，李总和他能去真秀不，这里杨松去。看说说，面给不他拼命那么长去，俺谈不浪去不着。给别米切冬阿给去，俺谈不浪去，你们什么主意？
0: 也可以给别米阿东去整顿他，俺你不浪不行。教养去留在镇村他，修天堂坡，塞去当马街他，我去当马街连头板，还将搞不穷些送不着。陪妹去没西别伊，俺谈不脱片，自然就开去。他听去整顿他，俺谈不脱板，还将搞不穷。整顿马街矿，将单儿切不，确实都切不松。节目听完忙为整顿他，修土局肉我去给约去送不着。给别米西别伊，俺谈不脱片，自然能给去。
1: 教养去留在镇草套，俺谈不托班，还将搞不穷。老师一节去镇墩他，养点儿小口音。每节儿去从这上马赛，教养去穷就偏送下下，偏给钱不用为，面对小口音些送不着。给别米家一俺谈不托片，李总亲戚。镇墩儿去对，就像抗月六个来，先抗养钱不穷。俺谈不连托班搞不穷些送不着。家里那么长期，谈都托，真是不错。女秀与贵，偏白家里不贴大。 苦也再不食堂，家里不得，真就咋查不清血不着。他二强对吕杰吧，起来跟前去，隔壁操心去，俺谈不他；太三吕杰吧，远亲去，表妹操心去，俺谈不浪血不着。 pyo me sok chong ki ang tang po

0: 들으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키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쿵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시베 내세

0: 대작 저주 요제 티키란 디달 차이 허들 이네 뉴비도 민도 차부장 최고도 최고도 디지금 지게도 최고민도나 오즈몽에 단다 신선데 제비나 차부동원에 다인데 아니 디 요제 배주주도 디 시고가 저부로 차인 고동아
1: 제제
0: 디주도 세오 메부다 디주도 아니 계란 통계 그글이라 계란 마디비 차인 우리 저다 디인데 아니 나가서도 아무리 카카 예바 베네 키시밀로 속든데 소도 왔대다 하나 먼저 급리든데 차차제 전년든데 여부이나 안도 급리 통고 문화 제가 저전에 학과도 있는 먼저 익습체하디
1: 제가 세시도 요제디 가수레 로 가세 가세 두두 코 정신이 님부 차주 저기
0: 다디 디리레 직 수수 다고 자야 망료다 직 배주 차 망료로 봐
1: 제네
0: 가스는 카지 다지 코레 야 뷰제 향을 디 가수는 따라 다 뷰제시라면 교대 안에 먼저 표현사디 니마데 차우순자 아니 디날이야 디체용으로와 니마 다인데 니메 피기저 쯧쯧제 세게케야 쯧제 돌아교고 주로와
1: 제단
0: 디소든데 인지 민지 먼저 지제 제고 있는 제고야다 대중한 거 요제디가 세우고 요직제
1: 뭐 내가 공무선데 세세 수주로나
0: 세세
1: 세세 단단가 저기 교인 디부 토리야 단데 벽에 송가 틀음 돔 시부 규제를 제 직생생 난긴기 자로 용리야 수교 나주 짐주 태제리 진디 대린다지 아니 벼랑 균정기 류젠 전소기 다다 강세 볼류 태동 제괴배 긴기 추수 고탄 까마 십주 시행의 예용리야 짐주 태제리 진기 다지 교인 디부 토기 다다 녀람기 태동디 죽지제 아니 나주
0: ཁྱི tiglem de sev gu gu yor la tiglem sev yi ba kan ya den ja ge par da ti ji min ji ji
1: ji ba
0: chu go dun da da su su ding zu yu sam je in de che bin na ani
1: tan ye bu shi bu
0: cha ba shu chi che che ru du ka ji u zu je da chen bin ru ba da ga zu chu
1: ge ji ji
0: la da ya ga le u zu ge ba de ka wo shi ra ma na na ya ge yu ba su shi to wa
1: u zu
0: shi da ge ba de ani nang da me su su su ding zu da de wa sam lu shi ra ke bin na ani 우주계도 아닌 축지지 군이 맞춰지도 내주라 아니가 쉬고 여자다 먼저 어디 인도 틸람 세베 관리야 된자 그 철주 여자디 참블 뉴웨어 여와 디가리야 아닌 간조 격제 춘지티 남식다 디 통야대제 이케나 격제 춘지티 당분 입제 빼는 물주 정로관 자다 주다 초고 유자 게디케나 디 차부단제 차우숙 주문단제 통계 요면 대그자가 단 두고 말아봐
1: 직내
0: 다동마리 니네 틸렘디 당분 쇼연의 두위는 쇼인지민지 소수의 예대 봐주 저기 규례스
1: 제자들
0: 있는 건 조인지민지 기타 뒤에 데벨롭제나 레스에 슈샤유라 대진디나레다 대진도니만고 열단다 로미캐가 존이랑 안 좋단다 자나 서제 카셀이야 지금 로멜라타 첨부 지금 로젠 추베 가지든데 단제 아니 공주도 또 반내 줄란교 카단데 축제지 민가정가제 매체제 이제 스카니즈데 된다던가
1: 제제제
0: 가세 두고 내 줄라고 가셔야 비게야 고호제는 이 이제 차부단치도 아니 차부단내레 비게 다가스 이제 제협들 급제 월 고고 아니 차베 지금은 무슨 지금 많이 로업스 인선데
1: 제협관 축기지 축지세게 봐
0: 인지민지 저래 내주 차대월에도 좀 인지민지 옛날도와 덴부르도게 차례 비게 즉 차라두니 돈이래 되네 디나라 차례 난이게 된장을이야 고린다 도와 니가 가르임에 다섯 차대 가장 개점 십자대월에서
1: 저단
0: 비는 예들이디나 세세슈아 독스차 세세슈 규칙 제르바
1: 제라
0: 디네 있는 아주 단대 무주 슐럼가는게 뒤 대회 사고 니 군대 롭제 나로리아 무주슐럼 나라를 가서 바깥으로 초그래 마 초그 말했어야 돼 직세르 담배 기지 예 이날 가르치면서 사자 카질 바과 무주슐럼과 조 초그 요래 사자 카질이야 조 초그 요 말에 이내래 지르 기거기 지기 무주슐럼 그 팀로 날잖아 바과디 지 조마 초그 딘데 도담 요래 다 조 초그 사자 딜이야 가르치는 아니 바과디 조 초그 요나 조초가 사진들 계란 바과디 무주슐롱아 조초세 총계다 사군들이 이면 알 바과디 섭서 가지는 진에 바과 단위 코로나 하면도 디갈 미견 조 말에 디 당부체
1: 니버디

0: tiglam di shaw ye ye de te gugu yore. Din yuwa che, sumba di ne denjaag shamu di. Yinji minjik shamu yagu che kwayo gugu yore. Di shwe, shiwa di am jik dantru di jik karsine koranga nyurta nyurtsay che yorwa. O di chunzi cha di yinji minjik yiksab chi is. Dina ina nga wadi ina ane namshi li ya tona yagu yu chi che tos che di da chok che. Dang azo rangjong chong kus sākōng līyā tāng zū kharsana pēw sākōng yōng kī mūtri chūng lōmgā līyā bākbā tāng tī mē kī jī ngā yu bē sōngdē lānggō rō bā wā tī tāng tī ngā tī lē shū sāwī ngā yu bē sōngdē lānggō kār kār rā sī tū jī ngā yu rō bā gā gā tāng yā shū bā yō guān chā, yē guān chā, chī guān chā sūm chē, guān sūm, būrī sūm būrī sūm, nūm āyā būrī rō bā pū āyā būrī, pū sīn tāng zū tāng yu nā gā tāp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yinji mizik nganzu shunglumga liya jitan chan mudri shunglumga dhochogu yamare.
2: Lese, lese. Di
1: nganzu tanda jimri nindog todam ki karasana jitana liya bagwa tang di mingi nyinga yuwa chugu di nyinga dhochomu yu siyagruwa. Da di na nyinga yuwa chugu kare di rikti sebu kore. Jigne rikti sebu kugu yorila nyine kerang mudri shunglumga lamliya zhugulamo ya karasana jimri chunda diya u shi. yinji miji ka ure.
2: Shabala.
1: Tinti zami mianpa di naa tita zami kaji tita tongyara kaji tita tonggu maare. Chazan di naa la shunglamu yaa zuigulamu di naa la chandaad ka ayu na bapa dhochogu mundu, nyinga yuwa chogu dhochogu mundu, jimri chandaad yuwa ina. Ani chandaad yuwa, ruba. Ani koraan zui yuwa bina chandaad yuwa chil tanda nye shubi yin. Tongge yuwa gali yaa kiraan chandaad dhegu che. Tongge yuwa gali parda yuwa che. Parda naa la ani chanda khajik thongpa la nangdwa ma thongyi dhira yuwa nganzo. Shadan di yindu ane di thawli ya yinji mizik. Da nganzo panchon gyul ya bakwa di kharsin mudri shunglonga dhroma chobe seta che songa. Di seta che yindu bakwa nalo la ya da bakwa kholo sumi yore, kholo nyi yore. Di nalo khajik gamlo chugo ziki yore wesina. Gamlo chugo di nalo angra ngombo kawo dike bakwa na chuti yore. Anda ngombo ta sewa kawai kamdo chugo dike bagwa na chuti yore. A bagwa raa nambyu bagwa ta, tali ne ta yunye sinyinoma, yugol yunye sinyinoma ta, lo chunju ge ta toba kashay khuranzu sumze shize nimdo chenche jik tuzu yubda pazu yingri ze pa pa tanze yanyundu pa dinte kuyanya che dinte do yunye sinna ta. Ane ka jik bagwa tanze di tukundi jiba jibze gya chenpa shu gya chen anzu di bargayti shuk chenpa gya di anzu di piju seche uyo marwa. Shidi karasana anzu bagwa rikdiga yinji minji tiglam di changma yisam na gu gore. Tanda anzu tiglam di sewa mendo bagwa tu zoli tiglam di bat gabri yuwen da dhugu yuwa sor, gabri yuwa da dhugu yuwa sor, ane ki dhuwa ne zu zu yungu yuwa sor, da kolu nisu da pa zu gojo diwa zay, debja kyukbu yuwa sor, cha dik dhuwa,
2: zhugu di.
1: Chetan di yindu, tanda nye mudu shunglumga liya dhoma choba ringi suyabu di, jik ne, kina nabwa dhugu di pechu nanyi diga liya dhoma choba di, anzu teri di nal, anzu pyoga lungzi nal, seshe shugyu jik che. Ni ne, todam chepa ya kharsina, shunglumga da ya zuyugu lama, ana di yegabgi kharsana ji ngaranzu chundaga dimbe shisha cheche di zhuy chani nye zhenji nalol ya 가셔 주주 하마고 제야 주중 예제제 날로 어 야 전다 통제를 봐.
2: 제제제.
1: 전다 가서 야 주고라 뭐지 기내 기대 즉 법조지도 즉 세우 도로 전다
2: 전다.
1: 먼저 전다 된 야 주드네 직직고 전에 기도 와제 명견데 전에 연구 아무래.
2: 좋아라.
1: 어 통중에 니를 또 아 신이서 차브라
2: 다. 좋아라.
1: 기대려도 대유다 통중에 신이 숨버대 세우 통중에 대대 다 통부치라 세수 차브라.
2: 제제.
1: 진이 숨사.
2: 고고된 시부요.
1: 어디 저단 뒤인데 어느 가지 기드나 돈도 어 등 안 못 봐봐 뒤가 조금 등 안에 가는 안 이제 보그레스면서 삼십 걸어봐. 저단 뒤 천다 뒤에 가르스나 세우 그 뒤날 구진나 뒤 개점부를 먼저 그리 진대관이 아직 시에 진대관의 시에면도 즉 천다다 진대관이야 가르스나 슈르널 주디 천다 이거로와. 지 인도 때도 뒤날 진대날로 치자 이거봐.
2: 좋아.
1: 아니 즉 발다다 진대 그런 도수 주신나베관리야 아니 디토야여봐 제단 아주 천다디 가르가빈 디가르스는 아주 팅접진 김류 토덤 날로리아 디인 제왕 토덤 인식으로 천다디 제왕 토덤 다 천다디 제왕 토덤 수도 아주 다디 인지미지 토덤디 기란리아 토덤
2: 타직도
1: 타직도 지금 열봐 제단 카직 천다디 나오면 우네체는 천다직디게 다 티그직디게 짐류 가르스는 럭다디게 짐주년다고 락다디게 대조관 제왕 도덤레 팀접진 그 짐주 그 짐루 도덤날이야 제왕 도덤 당한조 제왕 도덤 시류 직대 전에 슉치잡에서 깨지디 태잡에서 고르고 동아 병원 돌레 디 가르시고 그래서는 통 중에 대유다 즉 찌르 찍내는 디 찌르 저버레 디직내 세우가요래 니네는 통대우가요래 순내는 계란 낭도에도 상매 따시니 도덤다 고덤이 가요래 시내는 디 계급 최시된 바 가요래라 팀루다 팀베 전다 가요래 재단 결한 그뒤 토음벌라 낭도마 토돈도다 만나온 마중화산데 샤위나 아니 요야요 마르카지가 단데 뒤누슈비니 말롭스 기르다과 녀제란다 롭스 기르마르산데 셰브라 롭스 먼저 부중안에 개비허르바다
2: 롭스
1: 기르바 재단 뒤인데 아니 또저 토덤치디요 따지고 섭서질라 주고 섭서질라 저는 용고 말해 토덤치디요 토덤 냄새는 유래다 다 가르스나 되게 시작한 인거에 말한 아주 단 드리케서 감로 주고디 다 뒤 디벨롭전에 녀셰비 감로 주고 주고 언니들의 가르스는 심이다 지지 지 가르스는 알아베고 대면서 지당서 차디기도 와 심이 되면다 지지 예도도 와 저도도 와 다 단다 버지질 미시오죠 오고요래 니가 시부 여장 카지 니가 이외 최고면 내줄 하디오래
2: 다
1: 장 카지 디미 오고 니가 시부 도스다 내줄 하수심 럽니고 요말바 도스 럽윤도다 니가 요 문수다 망조글 님은고 요런 안저 디날이야 망조가 야 태된 치료 지금 저 짐주사다 짐주 토덤 첨부다 짐주 년도 첨부지고 라키하고 말레스 르바 시가가나 단다 도도네 승도와 디데 라키하요 말디 짐주사든 아주 지르그 저버 지르그 토덤리 지르그 덴자리 르바
2: 제제
1: 저단 지르그 저버 저단 디 지르그 구름 스체제 아주 디날 딘데 추대어 디 추윤데 아니 아주 인지민지 상매 라피게야 토덤치 투구 말에 라가 역시 야마치 아주 르바 디스 부구도 좀 년가 시부도 단절 넘는 수결 결산데 멤체 더저 파르티비야 테든치 제샤 뉴베 여르바 파르티비인데 토파르티 아니요 톤드네 피게야 시나시키 되그래 저당 아주 감도 주고도 저도 스컨주면 주시오지 다인데 먼저 보고 뒷덤나 보고 되게 쉬어도 다 먼구지가 다시 나시부터 보고도 와 산주 날에 쉬어제 또 마마법제 진부다니 손제 차제 산주 날로래 쉬어제 또
2: 그리고도
1: 와 너준주가 다 재미다 자니 삼로 뇌요 말 수고 뇌요 말 와 아니 삼로 다 수고 말려네 죄람들 뇌대요 말에 저단 뇌대면 되고 먼저 죄람들이야 랍데나 겔라 지고글라 킹마레 먼저 김다 지고글라 킹마레 저단 아주 디 지도 대구 토덤 치고래 저단 토덤 참 숨나르 되어 수취되어 저단 디인데 먼저 드리께서 지금도 주고 안다메 어떤나 디게 법인 거래 안다메 디게 짐진년도 봐야 두고 같이 저 두고래 봐 수시고래디 먼저 샤약 로가 가는 레브레 디 낙조나 치고래 정말 먼저 짐진 토덤네 전에 주부 건주면 저 언니다 안다 건주면 안다 매체 도와 가지고 좀 샤우니 되게 낙조나 취되었다. 단단 낙조디 단도 중요하게 단단 낙조디 지 돌긴 차다 낙조들이야.
2: 도담
1: 도담 치고야 단도 단도 신에 뒤 뒤나 퇴행 그동안
2: 제가
1: 퇴행 된 아주 인지 민직 뒤날이야 수시고를 뒤게 내가 친이 되게 로고도 내려버려. 아니 뒤게 수 숨겹 치고를
2: 열로리야.
1: 아니 그 세종 구제가 이걸 겹 순겹 치그래 가래 된 낙조래 말해 한 줄 낙조서 도스 제제 시기 열어봐 이걸 야 순겹 치기면 이걸 로고 가낼 레브래
3: 좋아
1: 어딘데 샤샤샤 안다 마가 또나 뒤에 뒤 나가간 샤자 나가 또 사지 주인데 조금 이제 수제 부고 이제 건조물 주 선정 한 줄 두고대 급리 냠지 직원 멤버 급리 대비 직원 멤버 디나리아 코리오 쪽 수업다 디나리아 로춘 주제 이제 그 배주 주제 된자 인가 대비 맞죠 디 디나리아 하장이 인가 참 제시 하래 저쪽 안가 자자 내주 뒤에 통인데 먼저 팀로간에 인가 다시 치고 하시다 팀로간에 컨테스트 체 비게야 추드마스네 추미디 간에 퇴도래 단대대 조금 딘데 추조금 딘데 퇴인데 비기 추미디 간에 퇴브래 로와 안에 맞죠 디냐 단대 뒤는 쉬비에 주고 디 디체진 장물에 왜 이 주고 디 수입대 장물에 왜 안에 개가 그 비제대 따다르 왜 맞죠 디게 체륜베다 디 창가갈 춘지 치아서 딘데 맞죠 통계 추주 디날이 어떤나 디게 법 위험은 디나 창가갈 춘지 치고라 치고 말아서 창가갈 춘지 지잡해주고 아니 창가 여우디게 맞죠 디나라 안다가야다 도고샤 디샤세 사제 컨데스 구디 최고 이메르바 이게 가서 인지민지 디나고도 디만남이 아는 가서 인지 디나리아 챌린한 뒤 가고 제 카지기 이제 샤샤자다 카지 개다 무슨 비게 갈레시 우게 도가치 디파날 때 아니 디 비게 카지기 조금 쇠샤자다 카지 디나 갈레시 비게고야 디 디겐다레 말해르바
3: 저발
1: 핑 핑데 샤고야 가래 혼자 디 개니 무슨 이제 근데 근주면 저 쇼가 야좀 제 가라 수수 주고 여라.
3: 와.
1: 쇼니에데 수레. 그러봐. 띵은 저 제주 여고체. 고란 저 봐 뒤제. 학과도 두고 뒤 직디게 가서 뒤 레저 참 쇼질려야 통 구고래. 두고 뒤 단도 승인 좀 제답 뒤 차가 좀도 뒤 뒤주 이제 집에나 뒤게 자그로 뒤 뒤나로 녹자디게 그 고리 거제 좀 수레를 봐.
3: 저 봐.
1: 저 간 레저 참 쇼죠. 뒤게 수치 그 여라. 뒤게 간 저 통도 고래. 저단 간 저 장가간 춘지 치사대 장가 춘지 제비 간 저 도담치야 돼. 딕지 제진세를 열어 봐.
3: 세단
1: 단데 뒤나로리아 감로 주고 그 주버 어야디 다 게르 딘데게 다 주버 어야디 릭디게레 기나는베 춘지 마침에 카지기 겹로 안다디간에 아저르제 급 가셔가 카다 세브르제 급 가셔가 지금 제 딘데 틱 딘데 간이 이그팅겨르제 중남 때문에 산르게 마급 안다디 디날 마급 간주네 급 저도 간가 간주네 그 줄럼 간다 간주네 짐주 짐로 다 게디어레 저단 저도 간가 간주 더담 마체비 있는 탄데 직 토마다 가가치 걸었다 저 콩큐그레 큐그 말해 간주 저도 삼로스탄 고동아 제단 단대부터 이제 마음만 마음대로 컨데스 제제 더블에 컨데스 제 기브레르와 컨데스 제 캐롤에 나자도 무슨 했지 제단 전에 직접 마케니다 총계 나로리아 디 영어 마 매우되게 통용이 되게 총계가 나자질 시고 여러베디 정식빙 시고래 아니 지금 아주 디구질 찾아는 디구 디 나로라 어떻게 고예연이 이거를 된다가냐 쇼고 쇼든데 자자 다저든데 자이게 대중앙 차트야데 통계 나자 차트야 알아봐 대중앙 주장 수도 근데 소라 수자가 용거래 제당 아주 추도마스네 추미디가 아무도비나 다 단다 먼저 도덤치도 중앙의 낙소티 돌 돌게 다야다 낙소를 도덤치야데 시주 템버리 뒤주 템버리 디나리아 내가 체시 템버리 제당 뒤 템버리 잘해야 된다 대우시 차브레 제당 뒤 인도 먼저 레스 사지 주주디 레지리아 이들 라키만 이제 최고야 지면동아 제단 대중 있는 수레 다고 수레 말한 좀 유시어라 수 부고 있는 수 파주 반바트 들어지 사지 계지 시가 열어봐
3: 나
1: 수 부고래 수 반바트 그래 열어봐 부고디 밤 수레 성한 좀 이 예 제국고 열어봐 제단 먼저 랍제 연유레 딘데가리아 다직 부고도 이제 쇼야기 로젤 리그 열어 말해 단단 먼저 지 년도 나로리아 야나 이제 부 로정 챙겨지게 별이야 아니 감로 그 바과 춘제 바와다가 용버스 제 쉬우지 때 동아 쉬우다 항심 생거
3: 봐.
1: 아주 때 체력은 때비네. 부구들 로정에 있는 바과 춘 추그로 봐네. 아 아주 단데 대야 묘금도 대야 동아 땅문도 뒤 제단을 뽑기 고야면도 뒤 로정에 바과 춘 추그로 추고 말해.
3: 실라.
1: 직내 뭐라 된자 여러 여 말해. 니네 뭐라 주고 됐다는데 밀이야 둥그레 둥그 말해. 침도 그래나 딜로제가 바과도 쉬운추고 요마 디제셰니야 말에 김마셰브제 부구디 아니 별이야 바와다가 침제 바과한테 쉬운제 주요레 마요다 팔로르 딜이야 페 아니 랑가가네 파르키 베트제리도 체제 아니 딜도 영하다 딜 항상으로 와
3: 제라
1: 아 부구디 디 마시 전에 디데 용베 디어 마란 삼르 파메 제도다 근지도 디어들이 짐주기 마랑기 디 라키 여베 로청아야 칼베 라키 여베 디캄로데 바과레 마레르바 디 션초그램 좀 말아 디 팀루 레 말아 디 슝럼디가 반제 인도 슝럼디 용스디가리아 케

0: 坦德尼, 비친키 추즈주부다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개 룽치 이
3: 점종탕 룽친 대발
4: 점종탕 룽친 대발
3: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머 숙리 마르신토 미지 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떼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발
5: 점종탕 룽진 대발
6: 자산템베 센트럴 팅게 공감상 팅디 되게 농진 기비 생기 난도 도카르 십중 7인 원계 기잠바다 참바 견젠다는 슈타 나시 편중 미마 비준 강내 비준 난외 표기 내쇼 정도 기념케 불도 되베 점중 정문이 기약해 슈노 담이 기 뜸규 지바티 편논네 단디 표게 농진 기계 주당 팀바라 좀지 원삼 당자 양튼 슈규인베 세나 유슈 생기는게 Pyoki nashio zhenglu ki nyamke burdu tuyobe zimru rinmunye ki chayshi ginba, shunu dami ki dimgyu jibati zomba bu dokar shibchung cirin wangye ni, jilu chikton chukye gubju khobdun lor, chang tiglun tu, yib ngawa canyan batang yum dengchunye ki se sukuchung batang. Gonglu chu ne jubshi para pyoki yikzi nyanga tang jibar jang nangshi. Gonglu chunga ne, menchur lingdu lochin damashiri chungdu nyanga liu sumda, ziki goro, 一日那座战斗杨杰美日暮永座叠球宁美去路借了罗松江南河市多格的协中七零万杰旗杰布哈桑给革命说不全格的大连那么国阵顿不改善压促明王破了我孙南多杰王卷米南杰杰旗革我七日西格子总兵的甲子持武总给总兵平山内西兄给重口这边高原杰旗给西用我的 Lakbar tu kong ki, kalyun kona long sumchu suopsi nang yong xing. Rang nam kalyun topchu jeba zam chupchi ki chilu di, jilu chikdung dungge chukchu risun lor gongba zopshi. Tokar shepchung cirin wangye ni, turib chokye be pyo ki bionri gyawe chwe na nyanja xindu chiwe zumri kejian shik yinbata. Kong ki, mingwang topchu ta, shunu dami ki dimgyu, sangye ki chungrib geni xianjar, yakar ge tang pyo ge ni xianjar ki, 미르크 다주 세지 글리 청월 디버 시바소 잠나 유치 대군기 최네 슈누 담이기 뜸규다 미와 도주 니니 계급 친화도 깨차당 쇼킨 신도 전부 유없이 슈누 담이기 뜸규 제바티니 도가르 협중 세린 관계기 구슈누 투수 작지 지구 종기 종변 능진 우잠네 주 도가르 제시 잡겐 투 적바 난시 년집 책조르기 남네 셰베 뜸규 정부티니 Pyo-mi-ri-gi zhugla gyam-su-chen-byo-nang-ki wé-dong-chu-wé jen-or-ki-chay-shik-ri. Dem-gyu-te-nang, zumba-byo-suen-yam-den-be-dambi-mang-bu-gyo-ne mi-su-nye-tang, yu-ki-zen-chung, sam-be-char-ku-su-wa ne-mang-pyo-sum-chok-ba ngun-sum-shin-chi-yu-ba-ma-se, cek-chur-tang, ngun-chu-nam-je-ti, ngan-jip-tang, ko-tun-sa-ba. Na-wi-pyo-gi-da-jur-pyo-sum-chok-bu-mang-ta-je-ba-je-gi, zum-yi-ti-lo-ba-bu-chu-yi-wan-chua-tu-ba-chung-wa-ma-se. 좀취퇴 민나편주 냉묘당 유익이 전종 저와 튕긴 강식러 진배 따와서 책지에 영향하게 도안이 치바다 저의 규림당 숭예두 꿀배 민의 삼루동취소 책루 도와 지유배 제루 빼매 좀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퇴 랑주 표숨 척배 류러 갱크 상규 제바당 자와라 뜸규기 소띠 좀바보니기 제참멀류바 Nyāngā mēlōngi xiong cēmār jōgba cēmātā. Gēbchē gēkūr xīgdi cēgāng mēngyū jīrī jēbē tō jēchē tūyantāng cāmbē gēn nāmgyāng nyamsī gī jēnē ngēmbār cēmbār cēlā. Cēgjē nām cēgāng rīngtūng jīrī dēyāng cēgbār jēchūng gī cēgāng xīrī dēbājī cīnē gēn dē tūmbē nyāngā gī cāwē sūgyūn tōrnē. Cēgāng mēngyū jīrī gī gēn nām nyamsī gī chī yūpatī. Nyāngā mē lō mē xiong tiong kī jūgu yāngbār kūrbē lī kī pū yubarī. Shāmla līng kē nē dōkār shēp chūng cīrīng wān kē kī zāmbā tāng. Chāmbā gēn zēn lā kī shūtā nā xīng. 平常面嘛比准抗年比准难为，票价那熊人路基增出人民的车是银吧，许多大面积登记结吧，票农呢他的票价农金期该追当退不了，总之原产当站呢，杨军徐不提，刘徐不提三人呢，提示帮那么你，加库布龙吧没出的，可下当村家，到那伢真金流产么怎么样啥的，加车了白白多把七八的。 天呢，家提到许多女别说话主席别，大哥我呢，家苦不热，做没菜都学完女别说话，其他的是一切的解不了，难免给摘，却更多吃不出酱。趁机几别，听见了说帮说话的钱呢，家拆了二楼些，生生不如解别破产都丢不起。帖子西北巡呢，南瓦本田给破产给汽车，增加了新都套啊。
2: 叫了说吧，村家平白卡白的，村工七八百的这边七八十了，天忙呢，都看到木匠一出西八的，顿不得不读吧，同年，看天气西白，立得那边都瞧我娘呢，没吧，将来选地东行所见当电波七白六七年，家你给没容的，给不许侬当面给国家主编菜呢，大概六百大不来，村家呢？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6: 轮帮那么的没吧，看那么你，其实我娃儿钱囊，我娃儿这不没把儿，可没给，可以算那么几土嘞，几百的，那把儿额度几百的钱，他呢，咱可是写了，多我才见第二，让我继续接个不是，第一次，包西北巡逻的呢，特别了开心，写了当点别，提到了每日些十几没吧，年纪有句叫我一，怕日落为生强我。
2: 听你坦白人心的共情的大你点把吗？西北建设巡逻队同大的起来打架了，杀进亚历山布尼准备胳膊切点样，人家吕布独心间，先就没事查到去，村民几步个稀奇，到了前面念书去了，没一大步送了样，查把没人抓不起，提起破产我才见两面面容，人事小，些虚别。
6: 春节几个月，国家主办人呢，增加了体力，多当点边帮助的行政主办了，吃个几样没起诉，是多体力，两百大群起，开始把了，能图吃不呢？就了，年年行，三百万米币，两百万米，甚至马数把了，给不一些可乐话的送你水吧。他是说，大家那么你，落去丢啊，年多当门店吧。 남지시럽기투당채와니기치를쇠월차와가양마치며 年薪都千百万了，低薪都真的哪知道？假的，嫉妒呢？该被国家主办的桥是村南边修的一切。你说呢？虽然钱都过当听给了说完没了事，什么呢？怕与给国外自我民女别增加了信念，多年归属是大家给特别难度级别。老去年把老百难度级别的呢，熟悉给说六百送息。
2: 제주배 개뿐몽배 끈에 찍디 렉벌 매방 로벌 코싱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도 껴진 눈독단 책배 응엄바를 갱듭수 네바 켜라 창신도 매바 로추 급기 믹다 차외 눈은 눈타 착도하기 끈에 람비 치마매식 랑기 류라 천기 뇌바 민뉴배 고자 잼부니 끈도 되어여바 인기 방 나루와다 카르 직바 잠니 따나도 제바 마인가 냠발라르 수추도 중와 인메 로추 상부디 바오 시부슈니 땜바 인베 쿄남 차마 톡바르 카로악바 눅직 지 메베 렘부 말류 몽싱 닝 메가니 장 메마와르 유유부르 추루 차발르 동바메 뽀빠메 셈 콩도 취진 대바시 디네 라리양 렘부 창베 론덴 티 창뷰 시기 쇠와 나우유 핀조 위리 마냠싱 로추 듀지 디추르 사마도 다와 탁베 닝덴 사이다 네초 나초 카이 신추베 디니 튜무 마이 편제지 장부 매자 말을 따와신 규미 폐신 연대 차치와 요규 치기 도주 닝여대 록베 남두 괴외 자외다 식지 규진 동월 미세로 시주베자 년도 만두니 매바 도중아와 디시 주베 퓨 예수 로이 라와 레공디 시럽쟁기 주베 자와다 로메 렘뷰 이기 쇠가와 체메 주지르 등이 신대기 나리 도디 렘뷰 초지라 예든 중외 국급 머치베 나라 망도 마외 지식차 시 조와 장비 디싱 니바 투메 메버체디 타르키 렘뷰 내내 중대 멍민 패배 내 수퍼바다 대신도 렘볼라 속바 신양 쇠메바 장부르 마와 요당 규메바 정신 상와 대남니 세계 항마신도 돌아올 지진 강식 지잠기 권의 된주발라 캐바 땀마왕 쇠기 마을지 자와주방 쇠기 주발지 맹연배 땀배네 년배 땀버시기 제외 튠생기 뒤질치바 대남니 응은바르 생되진 대다기 지다르냐바라 당와 되말치바시 편비에 치기 주루와 뒤지주 나와 젠지 뇌도 송체네 네발주배 서동물류바 덴베 땀기 시월 체리경 랭이 남발주배 투메바 메다 신기 초류 교바텔 렉베 남산 고발 동치양 딜라 양사신도 지벌다 롱에 만담 초뷰 슈동네 쇠주르 치기 냥체 강팡바 사다 이기 택는 집 교배 멘드 숭을 교바 찾아메 직딘딘나 펜발 마와니 니메 깐마신도 체근데 티웨 짱니 렉버 돈발라 냠버 치바 신도 끔버 낭 맹예 나양 편배 지년진 녀양 롱메 담디 도르외자 편배 분배 뒤지 용당나 센뇌 도주 통당 치라지 티네 자체기 자남 슈디 기려라 슈싱 젠카르티양 베베 식디 도와 티니라 케기 자르와나 시바슈니 삼바 다니 다기 제와 페무치 조아디 방남기 천자라 소바 니 메버체 젠카르 케버제양 세뒤기 풍부직도 줄바라 녀외 다니 리체신도 주베 튜닌 디인노 삼디 살레 퓨총기 쉔바 따초 롱기 덥쇼 제엔 차와시 유바티 유규 류네 쉔바체디 니타 체베 자신도 라르메공외 탐작교니 첸 톡타 시비 갱기 초수 짐버시 대낭바르 따초 지위 롱기 덥쇼 제엔 티니 체뮤차라 포르월 교도 시 직신 덥덥을 교니 개불라 쇠외 렘부 타기 시바 슈누양 딱자기 미글람두 마춘나 대 류바 마인 창시 마싱 초 균두 제양 마니네 탐지 이 롱롱부르 줄디 옙세 렘부 제바 최기 예수 시 소소니 네메기 자 티리리 쪼바나 gyabu dawe lochu yi la dungwe kurki tu.

0: 아니 아니 생게 참을 되게라
1: 네세
0: 아니 걔라 세탄 되게라
1: 벤줄랑 안티린소 생하트리나이나
0: 걔라 디스탄고 삼지가 빠사랑가다나데 탐사사디
1: 네세 롤
0: 그제 나게라

0: 네,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생각하시오나?
1: 아, 네, 매 고맙습니다.
0: 네, 신랄로. 왕라 드린 시발 레슨에 민주얼. 아,
1: 인기라.
0: 네, 신랄로. 이제는 레슈난 제고 셀레사 로조 시비디 소양 피진유나.
1: 레슬레스 고셀레사 로조 시비디 당도 리젠즈기 능인 긴게준라다 긴기 좀나 시바지도 능인 겐바산이야. 지난주 숨이야 피제 아니 쇼덴 쪽을 좀 이샤데 신이기라.
0: 네세 도전나라.
1: 레슬레스기라 아니 지난주 뒤다 넘버 근도 굴레카시안 쇼윙기라.
0: 네세 라라 토체.
1: 레슬레스기라 디네 보유로스 그 야슈베발라다 암라네 존남베 아니 빈지긴시 용다 롱킨즈 용리니네 아니 아 뒤다 넘버 근도 세지 털이야 도나나로 난슈윙기라.
0: 네세 라라.
1: 라제글란디네 룬디센드 시기들이 유베 지죠 남 타와라 당거리 서브 부른 종이 유베 지죠 두된 주자라 타 아야 한다 건로 슈베 아자 트리 촌달라 다 시슈리 유베 고 촌달라 네 라스업에 룬디센드 용다 간조로가 쪽에 초 그때 전라면 저는 처음에 용리네 비행이라
0: 네 세라라
1: 에슬레세 네 게라는니다 룬디센드 용리야
0: Nesse,
1: Lola,
0: huh? Nesse, I'm

기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왕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강가를 인증이 샤지제고 말이 아름다담보다 니바 이렇게 되면은 아 소소 인증이 아 샤지젠도 면은 맞진 빠지 아니 세던 졸음다네 멘다한테 지지 가서 뱅기도 했다 줘르샤
1: 네스 네스 슈자 엄질하다 안은 수윤이 걸스네 민도다 안은 수 가서래 경군 초이나 망고치리 약시 강배 간데 엄질하 소문나 신기 자디 야 독도 창원분의 차비는다 남산비게 직심제나 제다 어가 디 가서 저름기네 디임자다 잔제 독도 원분의 차샤 송제 kisi nasa nda shukchim mebi nele da shakchu chigu mejus nda tutele nangye magush da thonya duwa la da di dienje amjilage le sep shibji sun nasung pisha shan zirum ki ne ti na da shukchim shibji mebi na kongle amjilage sunbu na shingi da negi cipshi shun ti nele rinbu chuli ya yi yu du zama da amjilage sungyo ki rinbu tangu nibe cuy yinba cha shias nuna da namgun yun na sumen chu ya namgun cuyo kumshi li na gyurdo nangu ya rinduwa la ta na shen da nganan zu jige to ne shubi na tanli was di rinduwa amjilage pa damja deya gi da usu dirba la dije chu nabi yin ᱛᱟ ᱠᱤᱨᱟᱝᱜᱤᱭᱟ ᱡᱟᱨᱩᱢᱜᱤ ᱱᱮᱛᱤ ᱥᱩᱠᱪᱤᱨ ᱢᱟᱱᱨᱚᱭᱟ ᱱᱟᱝ ᱛᱚᱵᱫᱟᱱ ᱛᱟᱝᱱᱟ ᱥᱤᱝᱜᱤᱭᱟ ᱤᱧᱪᱤ ᱢᱤᱧᱪᱤ ᱡᱟᱨᱩᱢᱜᱤ ᱱᱮ ᱤᱧᱵᱮ ᱥᱩᱜᱚ ᱥᱟᱠᱪᱩ ᱱᱟᱝ ᱢᱟᱨᱤᱥ ᱱᱚᱜᱚᱨ ᱨᱤᱵᱟ ᱟᱢᱡᱤᱞᱟ
2: ᱱᱮᱥᱞᱮᱥ
1: ᱟᱢᱡᱤᱞᱟ ᱞᱚ ᱛᱟ ᱢᱩᱛᱩᱱ ᱟᱢᱡᱤᱞᱟ ᱜᱟᱱ ᱥᱩᱭᱮᱫᱮ ᱛᱤᱨᱥᱟᱞᱟ ᱡᱟᱨᱩᱢᱜᱤ ᱱᱮ ᱛᱤᱞᱤᱱ ᱥᱟᱠᱪᱩ ᱢᱟᱭᱤᱱᱵᱮ ᱭᱟᱝ ᱟᱱᱟᱱ ᱥᱩᱪᱤᱠ ᱯᱷᱩᱞᱚ ᱥᱚᱣᱟᱨᱤᱵᱮ ᱛᱚᱱᱮᱡᱤ ᱪᱷᱟᱥᱭᱟᱵᱤᱱᱟ ᱛᱩᱢᱩ ᱢᱟᱭᱤᱱᱵᱮ ᱥᱚᱡᱤᱜᱤ ᱛᱷᱟᱯ ᱛᱤᱱᱡᱮᱭᱟ ᱠᱟᱱᱡᱮᱥᱪᱩ ᱱᱟᱝ ᱚᱡᱩᱥ ᱱᱟᱨᱚ ᱱᱟᱥᱩ ᱜᱤᱭᱮᱞᱟ
0: ᱟᱦᱟᱞᱟᱥᱟᱞᱚᱥᱚ ᱟᱪᱟᱴᱩᱝ ᱱᱮ ᱛᱮᱞᱟ ᱪᱷᱩᱱᱟᱱ ᱨᱟ ᱡᱮᱱᱫᱟ ᱭᱟᱱᱟᱱᱛᱮ ᱛᱟᱝᱜᱟ ᱡᱚᱞᱤᱠ ᱥᱚᱣᱟᱨᱤᱵᱟ ᱨᱟᱝ ᱠᱤᱝ ᱮᱱᱮᱪᱤᱱᱟ ᱟᱱᱮ ᱧᱮᱢᱵᱚ ᱥᱮᱭᱚᱝ ᱛᱤᱥ ᱢᱟᱥᱤᱥ ᱪᱚ ᱢᱮᱱᱥᱮ ᱡᱤᱥ ᱥᱮᱭᱚᱝ ᱜᱩᱭᱚᱨᱮ ᱟᱪᱟᱴᱩᱝ ᱛᱮᱞᱟ ᱪᱷᱩᱱᱵᱮᱱᱟ ᱟᱱᱮ ᱜᱟᱱᱡᱚ ᱠᱷᱟᱥᱤ ᱡᱮᱱᱥᱤ ᱜᱤᱨᱤᱜ ᱫᱟᱱ ᱨᱤᱥᱩᱝ ᱞᱟᱥᱩᱠ ᱵᱟᱯᱟᱝ ᱠᱚᱨᱮ ᱟᱥᱦᱟᱯᱟᱛ ᱪᱟᱪᱟᱨ ᱫᱟᱱ ᱟᱱᱨᱟ ᱜᱤᱨᱤᱜ ᱫᱮ ᱯᱟᱝ ᱠᱚᱨᱮ ᱛᱮ ᱠᱷᱨᱮᱥ ᱱᱟ ᱛᱤᱝ ᱮᱱᱴᱟ ᱫᱟᱱ ᱪᱮᱥᱮ ᱫᱟᱱ ᱫᱤᱡᱩ ᱠᱮᱭᱚᱝ ᱠᱟᱨᱣᱟ ᱛᱮ ᱡᱚ ᱠᱮᱭᱚᱝ ᱫᱤᱥᱚ ᱢᱟᱱᱟᱡᱟ ᱛᱤ ᱟᱡᱮ ᱪᱷᱟᱜ ᱜᱤᱭᱚᱨᱮ ᱛᱮ ᱭᱮᱱ ᱡᱟ ᱟᱱᱤ ᱟᱡᱮ ᱛᱮ ᱢᱮᱵᱟ ᱛᱟᱱ ᱭᱟ ᱪᱚᱨᱥᱟ ᱟ ᱡᱮᱱᱫᱟ ᱪᱚᱞᱚᱢ ᱠᱟᱱᱤ ᱛᱮ ᱚᱱ ᱫᱤᱥᱚ ᱢᱟᱝᱟ ᱡᱚ ᱪᱚᱞᱚᱢ ᱨᱟᱱ ᱡᱟ ᱡᱟᱭᱟ ᱢᱟᱫᱚᱱ ᱠᱤᱪᱩ ᱴᱟᱭᱟ ᱫᱟ ᱟᱱ ᱠᱟᱞᱤ ᱠᱷᱟ ᱫᱮ ᱫᱟ ᱵᱚ ᱫᱟᱱ ᱡᱟ ᱡᱟᱭᱟ ᱭᱟ ᱢᱟᱨᱮ ᱟᱞ ᱠᱷᱟᱯᱟ ᱫᱟ ᱞᱟᱝ ᱪᱮ ᱫᱮ ᱟᱛᱮ ᱫᱤᱠᱥᱤ ᱨᱮ ᱛᱟ ᱠᱚᱱ ᱫᱮ ᱥᱤ ᱪᱟ ᱥᱩᱝᱟ ᱟ ᱡᱮᱱᱫᱟ ᱢᱟ ᱪᱷᱟ ᱵᱟ ᱫᱟ ᱟᱱ ᱫᱟ ᱨᱤ ᱥᱤ ᱵᱩ ᱡᱟᱭᱟ ᱭᱟ ᱢᱟᱨᱮ ᱟᱱ ᱱᱟᱭ ᱛᱮ ᱱᱟ ᱡᱮ ᱛᱮ ᱡᱮ ᱵᱮ ᱱᱟ ᱢᱮᱝ ᱜᱟᱱ ᱛᱮ ᱱᱟ ᱱᱟ ᱜᱟ ᱡᱚ ᱛᱟᱞᱤ ᱡᱚᱵ ᱡᱮ ᱨᱟ ᱵᱚ ᱫᱟᱱ ᱥᱟᱢ ᱱᱚ ᱴᱟ ᱵᱚ ᱫᱟᱱ ᱟ ᱠᱟᱱᱤ ᱥᱩ ᱴᱟ ᱵᱚ ᱫᱟᱱ ᱯᱮᱠᱟ ᱪᱩᱵᱟ ᱴᱟ ᱵᱚ ᱫᱟᱱ ᱞᱟᱥᱮ ᱥᱚ ᱞᱟ ᱥᱚ ᱯᱟ ᱢᱮ ᱢᱟᱝ ᱵᱚ ᱢᱟᱝ ᱵᱚ ᱡᱤ ᱭᱟᱨᱮ ᱟ ᱥᱮ ᱜᱟᱱ ᱮ ᱥᱩ ᱯᱟ ᱛᱟᱱ ᱛᱟᱠᱟ ᱛᱟᱱ ᱞᱟᱢ ᱞᱟ ᱥᱚ ᱯᱟ ᱢᱟᱝ ᱵᱚ ᱭᱟᱨᱮ ᱟᱢ ᱵᱮ ᱥᱟ ᱵᱮ ᱱᱟ ᱜᱟ ᱡᱚ ᱪᱟ ᱛᱷᱟ ᱪᱩ ᱪᱮᱢᱵᱚ ᱪᱟ ᱟ ᱠᱟᱢ ᱵᱟ ᱫᱟᱱ ᱨᱮ ᱡᱤ ᱩᱝ ᱜᱤ ᱱᱟ ᱱᱟ ᱛᱟᱞᱤ ᱡᱚᱵ ᱡᱮ ᱫᱟᱱ ᱥᱟᱱ ᱱᱚ ᱫᱟᱱ ᱨᱮ ᱛᱟᱢ ᱵᱮ ᱱᱟ ᱪᱟᱞ ᱯᱮ ᱩᱝ ᱜᱤᱭᱚᱨᱟ ᱵᱟ ᱟᱱ ᱫᱮ ᱪᱩ ᱯᱮᱱ ᱴᱚᱜ ᱨᱮ ᱟ ᱠᱷᱟᱥᱤ ᱞᱟ ᱱᱟ ᱥᱟᱴᱤ ᱫᱟᱱ ᱨᱮ ᱥᱤ ᱪᱮ ᱴᱚᱜ ᱫᱚᱜᱟ ᱥᱟᱴᱤ ᱫᱟᱱ ᱨᱮ ᱞᱟᱝ ᱡᱩ ᱨᱤ ᱵᱤ ᱱᱟ ᱯᱮᱠᱟ ᱪᱚ ᱛᱟᱝ ᱠᱚᱨᱮ ᱤᱧ ᱠᱷᱟᱥᱤ ᱞᱟ ᱧᱮᱱ ᱠᱷᱟ ᱡᱟ ᱱᱟᱪᱟ ᱫᱟᱱ ᱨᱮ ᱛᱟᱝ ᱜᱤᱭᱚ ᱱᱟ ᱛᱮ ᱜᱟᱱ ᱞᱟ ᱪᱷᱚᱝᱟ ᱫᱟᱱ ᱨᱮ ᱱᱮᱱᱡᱤ ᱟᱱᱮ ᱤᱧ ᱟᱡᱚ ᱥᱟᱢ ᱪᱷᱩᱝ ᱴᱟᱵᱚ ᱟᱱᱮ ᱯᱮᱠᱟ ᱪᱚ ᱜᱟᱱ ᱞᱟ ᱪᱷᱚᱝᱟ ᱡᱟᱯ ᱪᱮ ᱯᱮ ᱪᱷᱩᱝ ᱴᱟᱵᱚ ᱟᱱᱫᱟ ᱛᱟᱝ ᱪᱷᱚ ᱨᱮ ᱟᱱ ᱠᱷᱟᱥᱤ ᱞᱟ ᱱᱟ ᱟᱪᱟ ᱫᱮ ᱪᱷᱮᱢᱵᱚ ᱪᱟ ᱡᱤ ᱴᱷᱟ ᱫᱟᱱ ᱨᱮ ᱫᱩᱭᱱᱤ ᱫᱚᱜᱟ ᱡᱮ ᱥᱚ ᱨᱤᱜ ᱞᱟᱱ ᱴᱷᱟ ᱡᱮᱭᱟ ᱢᱮᱱ ᱛᱟᱝ ᱠᱚᱨᱮ ᱵᱮ ᱡᱟᱱ ᱛᱟᱝ ᱪᱮ ᱧᱮᱝᱟ ᱴᱟᱵᱚ ᱛᱟᱝ ᱟᱜ ᱴᱚ ᱴᱷᱟ ᱪᱚ ᱜᱤ ᱢᱮᱱ ᱠᱟᱠᱤᱱ ᱡᱮ ᱵᱟ ᱴᱟᱵᱚ ᱛᱟᱝ ᱨᱮ ᱛᱟᱝ ᱭᱟ ᱟᱱ ᱠᱷᱟᱥᱤ ᱞᱟ ᱴᱷᱟ ᱡᱩᱭᱟ ᱫᱟᱱ ᱨᱮ ᱭᱟᱜᱚ ᱢᱮ ᱵᱟᱪᱮ ᱜᱟᱴᱚ ᱪᱮ ᱡᱚ ᱛᱟᱝ ᱭᱟᱱᱟ ᱜᱟᱵ ᱫᱟᱱ ᱨᱮ ᱦᱮᱢᱵᱮ ᱱᱟ ᱭᱟ ᱴᱷᱟ ᱡᱚ ᱭᱟ ᱞᱟᱨ ᱛᱟᱝ ᱭᱟ ᱴᱷᱟ ᱡᱚ ᱭᱟ ᱫᱮᱥᱤ ᱪᱷᱮᱨ ᱛᱟᱝ ᱭᱟᱜᱮ ᱢᱮᱱ ᱛᱟᱝ ᱠᱚᱨᱣᱟ ᱯᱮ ᱥᱟᱵᱮ ᱱᱟ ᱪᱮᱱᱫᱮ ᱪᱚᱵ ᱡᱮ ᱫᱟᱱ ᱨᱟ ᱭᱟᱱᱟ ᱱᱟ ᱜᱟᱡᱚ ᱱᱚᱢ ᱫᱤᱱ ᱛᱟᱝ ᱠᱟᱱᱞᱟ ᱢᱟᱵᱚᱥᱤᱱ ᱛᱟᱝ ᱡᱮᱵ ᱪᱮ ᱟᱱᱮ ᱟᱢᱟᱵᱚᱥᱤᱱ ᱡᱮᱵ ᱪᱮ ᱴᱷᱟ ᱪᱮ ᱪᱮ ᱛᱟᱝ ᱴᱟᱵᱚ ᱟᱱᱴᱟ ᱫᱟᱱ ᱵᱮ ᱱᱟ ᱴᱷᱟ ᱡᱩᱭᱟ ᱫᱟᱱ ᱫᱮᱥᱚ ᱭᱟᱨ ᱴᱚᱜ ᱭᱚᱨᱮ ᱠᱷᱟᱥᱤᱞᱟ ᱱᱟ ᱟᱢᱟᱡᱟᱝ ᱜᱩᱫᱣᱟ ᱟᱢᱟᱡᱟᱝ ᱡᱩᱨᱤᱜ ᱞᱟᱭᱮᱱ ᱵᱮ ᱱᱟ ᱨᱤᱱᱪᱮᱱ ᱟᱱᱮ ᱠᱚᱱᱛᱤᱥᱤ ᱵᱟᱜ ᱚᱞᱤᱠ ᱥᱚᱣᱟᱨ ᱯᱟᱜᱤ ᱧᱮᱵᱟ ᱠᱷᱮᱪᱮ ᱪᱚᱱᱞᱟ ᱛᱮᱡᱮ ᱭᱟᱱ ᱧᱮᱢᱵᱚ ᱛᱟᱭ ᱭᱚᱨᱮ ᱠᱷᱟᱥᱮᱞᱟ ᱱᱟ ᱜᱟᱡᱚ ᱞᱩᱝᱥᱤ ᱫᱟᱱ ᱨᱮ ᱥᱤᱠ ᱪᱮᱢᱵᱚ ᱭᱩᱱᱟ ᱢᱟᱱᱪᱤ ᱥᱤ ᱜᱮᱝᱜᱚ ᱫᱟᱱ ᱨᱮ ᱞᱟ ᱱᱟᱭᱟ ᱭᱟᱱ ᱯᱷᱩᱢᱟᱝ ᱯᱚᱨᱚ ᱫᱚᱵᱟ ᱜᱮᱝᱜᱚ ᱨᱮ ᱤᱢᱵᱮ ᱱᱟ ᱞᱩᱝᱥᱤ ᱥᱤᱠ ᱪᱮ ᱭᱚᱨᱮ ᱛᱮᱥᱚ ᱨᱮ ᱤᱢᱵᱮ ᱱᱟ ᱜᱟᱡᱚ ᱟᱠᱟᱱ ᱧᱮ ᱥᱤ ᱴᱟᱵᱚ ᱟᱠᱟ ᱡᱚᱝᱟ ᱴᱟᱵᱚ ᱟᱭᱟᱱ ᱟᱫ ᱪᱤ ᱪᱤ ᱴᱟᱵᱚ ᱞᱟᱥ ᱠᱚ ᱛᱮᱱ ᱪᱚᱜᱨᱮ ᱟ ᱪᱷᱤᱵᱟ ᱥᱤᱠ ᱪᱮ ᱡᱚ ᱫᱟᱱ ᱨᱮ ᱤᱢᱵᱮ ᱱᱟ ᱱᱚᱵ ᱫᱟᱱ ᱫᱟᱱ ᱫᱟᱱ ᱟᱱᱮ ᱠᱤᱠᱤᱱ ᱪᱮ ᱥᱤᱱ ᱫᱟᱱ ᱨᱮ ᱫᱟᱱ ᱡᱚ ᱫᱚᱜᱟ ᱵᱮᱠᱮᱱ ᱥᱤ ᱪᱮ ᱡᱚ ᱫᱟᱱ ᱨᱮ ᱱᱟ ᱟᱱᱮ ᱫᱟ ᱪᱤ ᱪᱤ ᱫᱟᱱ ᱥᱮᱱ ᱫᱟᱱ ᱱᱮ ᱞᱟᱥ ᱠᱚ ᱵᱟ ᱴᱷᱟᱠᱤ ᱥᱤ ᱪᱮ ᱡᱚ ᱫᱟᱱ ᱨᱮ ᱤᱢᱵᱮ ᱱᱟ ᱪᱮᱨᱤ ᱧᱮᱝᱟ ᱫᱟᱱ ᱟᱱᱮ ᱛᱮᱱ ᱛᱮᱱ ᱪᱚᱵ ᱡᱮ ᱫᱟᱱ ᱛᱮ ᱴᱷᱟᱥᱮ ᱪᱮ ᱛᱷᱟᱝ ᱞᱟᱥ ᱠᱚ ᱵᱟ ᱫᱟᱱ ᱪᱚ ᱜᱤᱭᱚ ᱨᱮ ᱟ ᱪᱷᱟᱥᱮ ᱠᱤ ᱪᱮ ᱱᱟ ᱱᱟ ᱜᱟᱡᱚ ᱥᱟ ᱴᱟ ᱞᱟᱝ ᱭᱟ ᱪᱚ ᱨᱮ ᱫᱟ ᱯᱤᱠᱟ ᱪᱚ ᱫᱟᱱ ᱯᱮ ᱪᱩᱝ ᱡᱚ ᱱᱟ ᱫᱟᱱ ᱟᱱᱮ ᱜᱟ ᱪᱮᱨᱤ ᱧᱮᱝ ᱡᱚ ᱡᱮ ᱞᱟᱥ ᱠᱚ ᱵᱟ ᱫᱟᱱ ᱪᱚ ᱜᱨᱮ ᱫᱟ ᱛᱮ ᱪᱚ ᱤᱢᱵᱮ ᱱᱟ ᱪᱤᱱᱤ ᱥᱩᱥᱩ ᱱᱮ ᱛᱟ ᱧᱤᱱᱤ ᱱᱮ ᱵᱟ ᱠᱤ ᱟᱱᱮ ᱧᱮ ᱵᱟ ᱠᱤ ᱪᱮ ᱪᱩᱝ ᱫᱟᱱ ᱛᱮ ᱪᱚ ᱞᱟ ᱛᱮ ᱡᱮ ᱟᱢᱮᱱ ᱠᱟᱞᱟ ᱠᱟᱱ ᱪᱟᱢᱯᱟ ᱛᱮ ᱛᱟᱱ ᱡᱚ ᱛᱮ ᱠᱤ ᱪᱮ ᱥᱤᱨᱤ ᱥᱟ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나살레세 아 콘트시바 나제르바 담보다 니바 리디미 나 샤지 인지미 제고마레
1: 레세
0: 아 카시 르바 니바 임바 간시 자당데 첨부 차주저보다 안데임비 나 르비 나 샤지 제나 요고요레 데마도야 자디 마드데데 제나 빰빠근 도단데 조 강가론조 아니 자당데 도 차당데 투인 카시 라마당데 접데 제그바 아 데소 르디임비 나 다 인지미 샤지 제고레 아 샤지 제베 나 아 마시아당데 조 조토레 아니 네팔 페 두요레 나제 세야 단대주 강지 테니 요도요레
1: 난
0: 가실라나 렘바 니바 임바 강시 양 남제네 마데베제야 깜바제보 차 아나 깜발라 나자다 차치 자기 선이 도가 안데 그리고 영 초아다 안데 준자고 유주이나 렘바 니바 단데네 샤지제 초그르라 아 아다 양 샤지제 초담은 조 지네 렘바 단데요 요레 아니네 나자 젠다 유메 단데 졸로 따고르와
1: 겐고
0: 단데네 아닌다 아니 레바 단데게 차실라 소빠기 나자 젠다 유메 아 사바다 나자랑 게테니 테나 아니 강박이 파자던 데졸 교유나야 샤지제 제야라 잡자 시부제 고레 다도 동조게 따데 미는 절로 자르바 아 강박 나로기 자라야
1: 아
0: 강박 나로기 찾자 지요레 찾자 데라 교유 교단데 미나 찾단 샤지제 초마리 아 다 샤지제 초단 먼저 제 초유메 단데 또 두어 뜻에 단데 때 내적고 제총다 때 아젠다게 라닝기 내 나자 젠다 단데 유메라 다 고레 아 닝다레부 단데기 내 유조라 야 샤지제는 나차디 년카 시체도 그러와 샤지제 나한테 총담만 좀기 년가 대시 체도 요리 대 연장 대조 강가라 딱시 제지야 샤지제 초보지나 샤지제 주르샤 네스네스 네 대비 나 저당 맨 단다게 조디 나자 시체를 만들어야 나 내다 단도 총 땅에 만들어 자 초 차주 대비 대매바 차야 더 가고 지그리 아 대인다 만지시라 샤지제 고년을 지그리 샤지제 마초 받다 아니 샤지제비는 년가 첨부를 유조에 나나 먼저 맨 단다 단지야 샤지제 주 체라 해내야 근데
1: 제고니케야 년카 유에 요리 아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0: 제 나용 그 열에 대인장 소위 군시 간에 대소르기 대인지 문제 잡수제 고도스
1: 아
0: 가실라는 좀 맞은 적고 다른데 비는 내가 라운드 때와 라운드 대야와 아 대소르기 소위 군시 란라 아니 지금이 잡수제 아니네 지지 당토면은 내가 저 어스도 보고 따당이 타니와 수수와 타니와 참부치 나야 만다나 용 그 말이 로다나 용 그 말이 참부치 대제베나 아 디스타당데 줄어고 제제 아 펜토 그 열에 안다르 고야다고 아니 칼라르기
1: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토샤나 슈이 랭게 슈덴 자고
2: 아카톨 가스가 좀세
3: 좀더 비우니 다 쓰임받다
4: 이제 니 마세요
5: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6: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레오 지직 지직지
7: 전종 롱신 인친 리포 회계 롱신에 하나 계산 미도 리젠 워즈우니
8: 전종 롱신 인친 리포 회계 롱신에 하나 계산 미도 리젠 워즈우니
7: 계산 미도
9: 초부춘전서 공감사 단다 초부춘전서 생구츠부니 계산 미도 리젠지 아니 켄자자 계산디긴 Tiring ngansu li chen nang ame olo tha nama rik zui shibe nang chen ka nyi tiri shu yu. Ngay li ya chobu chung chung chui ame olo shibe nang chen di sen shi na sho.
10: Gai yi sha zhang ti dang min
2: ᱡᱤᱠᱮᱞᱟᱢ ᱭᱟᱝᱵᱮ ᱞᱚᱴᱨᱤᱠᱤ ᱛᱟᱝᱛᱤᱝ ᱫᱤᱱᱮ ᱢᱤᱡᱤᱠᱤ ᱧᱩᱠᱩ ᱥᱟᱨᱯᱟ ᱠᱩᱢᱟᱠᱩ
4: ᱪᱟᱯᱟᱝ ᱡᱩᱣᱮ ᱛᱟᱢᱵᱮ ᱞᱩᱝᱟ ᱠᱤ ᱱᱤᱜᱩ ᱡᱤᱠᱤ ᱞᱚᱜᱟ ᱛᱟᱝᱡᱟᱝ ᱠᱤ ᱪᱤᱵᱮ ᱛᱮᱯᱤ ᱢᱟᱝᱜᱩ ᱪᱩᱝ ᱥᱤᱵᱟ

0: chou chun chun chou gong kham san ngan su li chen ni chou chun chun chou ri zen wo msi ri la long chin dung gi chou chun chun chou da pian chun pian shi gi ka de xi ga shi ti ren ngan su li zen nan a jia ge qian zo cuo yi yun xi ta bi lo tan duo luo qi bie lu xie se qi bie ri zen mang bu xi che ji qian yu bei chou chun chun chou ga bu xi ge shuo yu la chou chun chun chou ngan su li zen nan xiu jie jia ji long chin dung gi sen chuo nam le shen ni ge jin zhe nian xu xi ge ke xiu yin 天然理财难了，作为允许超过新疆村年级学校的用钱呢，天山超过群众忙不济了呀，能不用将钱吃错对账吧？如今的国考界都有些事，现在阿家给天然理财难了了，能听听这规矩学姐超过新疆村，别的给能量可能怎么一半，能不用作为允许的的先不谈，让天爹等于是我小爷。
1: 생계 초보 충중초 공감사 아니 최대 롭초 로린 시베 진지 시베 로마 디친 좀이 삼라니 생계라 군대 시자시 모주 최교 인베 생계네 세낭 유바슈 군대 시자 군토 미망 부시키 갈레 각부 충치 녀수 잡발레 군댄 키레가 녀수 잡고 냠키유 정외 토 수부니 톰니 레가 군린 제발레 르부니 도 림신 총도 친디 내고 누바 냠마탄 내시포 라부체키유 티니 수보니 톱총양 랑키 나메도 당와 양나 촌나 머총외 겐키리 티데 레베니 주치 겐탄 르부니 주 컨롱키 녀도 메강 뜨마 레가 군린 부 챤나 녀바토 녀수외 참작디 르부 코쪼카 nyumji yongwa che gu kami gom nyang dong cha we cham gi tong gu chi le ke be sip ju che ba gu dong che ri dang ni ma chung wa de mi mi nyung wa si ki wang zhe shen ne mi li ba tang chin ba tang ke me nu ba nyang ba tu gu ren xin lu bu nang sim ne ni ging long wa ba ba gam se chen bu chak ba so gi shen cha mang bu tun ba si dop tu yu ti de gun tu mi zu ka gom nam ma do chu mi tong we kum si tong ne dak du chu gu tang 这里我们新这个库瓦所为参与通过因南从这套机就地接北东家那处才来给瓦东那第一间给米绿了那是穷瓦因诺
0: Kongki Jabam Nyambeji Chokuchun Chui Yunxi Dida Lur Nyeji Chok Kengji Tegi Sijang Pusum Chizo Su Danji Rengi Nyinxi Ya Tungi Chol Ya Yu Yu Shuo Yu Xiamu Yang Anzu Nyea Dini Bilo Rinne Sib Diyin

0: 今日生意千万几百，唐家黑米送千年。恰当水米几万别百，心山熊产周围缺。长命干脆总体数啊，年足连谈超百开始。改革恰当养个期望，忙出日子多么日，年缺看日。
1: 지게라 쇼베 뷰리베는 넘바타 점링 사조가 류베 베데롱친 생글랭게 공감사 알레젠 조조 쇼게 로데이 다드니 변종 롱친 인치 내공 지조 레젠데네기 구디 쉬베 내초 가르 쉬베 지조 망추 지제 레젠 동규 튜즈지

我萨南克西列唐行真卡起村部撇列江目的当了居者肯日得那萨提普唐破灭各记忆路样里年行级别旧库日日哈萨姆塔别宁当日日唐朝的龙乐比汤嘎了学年铁给可以那定国家行起 내초 가르리자

0: 가르스나 체장제 체당 체당 남이 시바 소 시베 거기 체스 두가라 체니 민탕 칙소 현탕 송지기 마잖아 체르니기 돕기 저저 강야 대미누브레 빼지 차샤 디데급기 가야다 캬키구기 가야다 캬키구기 다가나신 라든급기 타셔주 두 다가나신 게 따등 뭐 떼더블로 야 차투는 시에버기나 체디게 민显다다 송지게 마잖아 체르니게 저버 강야 대미투브레 현배나 라든급기 라 라든급기 라 타가능신기 라든급기 나더블야 차촌의 시협에 있는 디게 체드베 따고나 체디게 랑덥게 제법 강한 때미누버리 은디 체인베 나라 나더블 민어주베 겁라 러룩 라이 고든 땜바요리 러룩기 라이 고든 땜바요리 나차 더비 나디 고든 땜바요리 은디 르루 르룽 나자 시에서기 급수 중외 라더부 있나 민제 마도지기 체마데 체디디 민라 주바에 여르라 양체레 주바에 여레 네 슈에디 카데스나 튼덴바 여르데 디게 민제 마도지기 체마데스 체르니게 제바 강양 댐마투버레 타오나 딘데 댐 누구메베 있나 체메나 지그 유버나 체메나 지그 얼바 폐지 토바딘데 긴도 카브레 체메나 자완니네 용도벼 말레 체메나 데네 가차레 이기 뎁조스 규데양 쥐든 케지 데메누브레 네 빼지샤 신켄지 나제도 신제 제바도블야 차츠니 시에베이나 케세 빼지디나라 가야다 차교 기사 기세디다 다시 주 두시베 체디니니 머슝나 앞에도 가르쳐래 신계 낙제 신계 세지 차버리 디차나 집어보 신계기 유 낙제도 신계배 고든디 파르기 강사라야 다쯔 못해버리 최장 최세디 다 컨대주로 고구려스나 제법 강릉시 땜발라야 편터바 예매 대월시배 다디리를 시어버리 최세디 오늘 고등원은 아주 20지 채버리나 체세디 언니 컨데지라 고고와데스나 체세디 민탕 민 민탕 칙소 예매 체반 톡발 체네 주두 강식 대발 팬 톡발 치네기 다시글야이나 체슬로데 체세디 차와 민기 겁라야이나 딜라야이나 코 투숨지어레 투숨디 마음바데 어원 파라다 차사체 단다와 어원 파라다 차타 체 대배 내걸로 인나 파라다 차타 체 파라다 차타 체 더부 인버리 솜다가 집어 망부지기 난라야 체스 민디 폐지 집에 규름 난라 딜라 문주가 이디에 치외 쓰도 디문의 시에버 인나 문주가 이 치워 딜라 금제 매버딘데 자원인의 의미도 표개난 저도 강신 원발 제발 민탕 칙소 표숨 초구 시다 요래 다른 능신기 민탕 칙소 예매 투밤 양만의 제월 집에 치대장 시행라 멈멈급시 요래 안주 롭종 제발 유 대다 강릉토네 피주토 랑그 댄두베 주둔 지리 원발 체네 근데 교 시행라 다주발 체디라 개침부 레라 안주 카조 디토라 쯔는 치과디에 개침부시라리 깨제디게 슈제 땅 안주 체세디드 근대지로 고구두에 남이시바디 근대지로 고구두에 진주로 뜨바탕 마드바시바디 영이 근대지로 고구두에 자외 시제디게 있나 알로 당당 안주 신과의 개침부 인장 네 개우 치라 네시그 추도 산제졸라야 我这 슈부인
1: 新建那么做公共商

0: 아치리 난시 예비에 세나 옆쇼
1: 민당 체기 조어디 가졌으나 본인이 이나 찌글지 뛰어지 카 체도 매도 말이 경제 가래 뒤에 나와야 민표숨 차고 시다 예바 대다 체를 뛰네 참조당 튜버서 마체나 대진시버 능신 민대 초수 균에 망치와 살아야이나 주버대 미투버리 빼디 능신 체라 미세기 고든 강 매바 이네 주디 강시 단도 체기 민당 치소 예매 투와 참조서 체네 주디 강시 단바다 야이나 누버 개진 둥구요리 딩이 뉴바 딩이 초바 딩이 뿜은 염시 남배토하네 다 주둔 개바남 따지 주둔 통우딘데 이네 땡구구 이네 민당 체니 외신 참배 배주 체바라 떼네 세구바암 양만나 파르라 다주구래 체장 다주직배 공부 능신 랑린투 꾸주 치구야 디니 하장기 개치무리라 갑자 디토라 아주 배바양 제국으로 샤마 진주로 대배 체남이 시벌레 네 지다근 낭세 당보 남이 당보 민잠 주배 골라야 있나 고조제 모두슈비 남이 당보 민잠 주배 시배 잠아 잠지 두가라 잠아 잠 딜레 잠다 딜레야 있나 캐주 슈부지어데 캐주도 가려서나 모든 강이바 테니레 상마신 과거 시에 누버디 있나 숙침을 시라 텀버리 무엇을 땜베 튼다디 캐랑 티트그 튼시에 캐말랑밤 양만나 구좀 해버치 땜버리 빼지 차샤 이 시에 뜻이 잠 인기리 세 빼딘데지 샤베이나 이 시겐 뜻이 코넬레 시에 매바디 땜버리와라 제장 잠르디 자제 시에 과거 시에버리 빼 차샤 민잠 주여버 시베 잠다 디 오나 튼다 가르 때문에 민잠 주여버 시베 잠다 디 민코나레 시엠마덴베 개발기 튼 시엔다 마덴베 튼디 때문에 와라 제자 남이 당구 민잠 주여버 시베 잠아 잠디라 구주 디어레 제자 남이 당구 민잠 주여버 시베 디 민지 때문에 디 파푸베 디 민기 튼 시엠마덴베 대중 오저 송스부 능신 수규기 이와지당 능신 시에버이나 당부터 가르 시에버렸으나 너도 시에버 남이 당부 민담 주버디 시에여마데 수중대바 망치와지기나 내 다르디에야 시에디 치베 규림나라 러수 남이 당부 민담 주버 시에버디 두제 칭하게 모두 치에버 대바 망부나라야디 러수 이와디 치에여마데 그도 시에버렸으나 너도 당 제제 시에버디 너도당 제제 시에베 급러야이나 다 제바 태다도 금제 망부 지재낭제 되니 너도다 도제 제시 교샤 다 시베 금제 가르 땐두게 오나 딘데스 제시 겸네 지그 유에탕 메소 너도 시에베 급러야 오드치긴 네데 남이 탐을 러스 제제 오드치고에 금제 가르스나 진주로 대베 체남이 시에바스 러르발라 진주로 대버딘데 개 말이데 꽃남이 인자 남이 담은 민감주부 인자 시에구구두스 니네네 가래 남이 담은 민감주부 당 제외 시제 볼친치 나도 시에구에디 개친부 인자 다들 칭아 로스 제제 남이 담은 민감주부 등에 시에부 인 남이 담은 민감주부 시에바디 千里 조주기 태了야 이나 따당스네데 문지미직바 크셰지도 내리리신 모두슈군다 당보 문지캐베 남이당무 민담주바시바디 천이 조배급려야 디숭머리 이게 지잠기 제든 강양매든지 이게 두마뒤네 민용어 인숭머리 숭디 라 민주주기 남밤 양만나 이기 창을 뜨네 수외 남이 탐구 민잠 주배 제시지 제샤 성구도 숭당디 아래 대비이나 퇴라 내배 숭당지 레성기 디나네 중에 두마시바지 두가라 tūma shībē yī dūdī kāndē jīla kōgū gārē sī na nī yēn dūba lā kōgū gārē nī yēn pūyī nāla yā yī na mīng kāngshī dūdū ngē bār dū yī kī nī yēn dūdī sē wā chē gu gu yī bā pūyī kī kē jū yī bā ngō bē chā nē sūng bā jī rē sū yī bē chā shā rā nāp tā nā chā shib jū chū mā jīng bū mē rā kī gu rī Maki gu mi ka mi, daga na xingi rakata gang a gang ba. Dabla ya cha tu na xeba ina, ming di ge changma lo, iga tuma du ne, ming zan sewa juba xa da li. An nam gui pe je chibe gyurin na la bina, sa, pa, cha, xa, ma, na, cha, ca. Xie so, ngan zu mi lo na ya ina, iga tuma mo du gang, Tē tāng tē yī mīng ngām kōdē sā wā rā mī jūpa yī nā sām jūpa yu bā, yāng mā na jūpa yu bā kē tōng bā wā na kōng tū xie bē bē tē tā rā yī kī tū mā mā tū kiāng Tē tāng tē yī mīng sā wā rā mī jūpa rā bē sā na tā tā rē Tāndā ngā tū yī mīng lām rā yā tōng wā tī kā rā sā na yī kī kiāng bā jī kē tuyān jī ngō tām jū bā nami tangu tenpe nangwa raji shimbade. Siamke gyumzen ta nianlu dike ngodze cheba gyu teta lang jinjuk shu yubam. Yama na yiku tuma du yubbe shijam shizu di ngadu do tukuri. Kongdu shibbe sa, pa, cha, sha dabula kye serje ki wang tu yikzo gyungjir bangba zam re ma do Teta lang, tuandu jinju ge yik di shu yore. Gyumze kare re, tumi zawa nang la ya. Mo yi yike meba na, pu yik jeba meba gyur. Pu yik teta nam la yang, jukbar jeba mena ni, ming tang chi gyang se minus, tumi zawa nang la yang, ngu su sung yore. Jinju yike xien meba tar, nene, ming so, dubdu, jinju ge yike, ayi ni ngay bar tu njol goba di tumi gongba zhe. Che zang, mingar, nganzu nayik dinde borjin talo chebe gyurim gi nang la, jinju igi xien mebe jila ya, jinju ge ayi shukbe pe mangbo tungyu yoba dabu zhe. Che su, igi ka jigla jinju ge ayi mo shukyang tuan la chua yungu oma zhe. Mewaan yin zang, yi su lu yang wan chi du e yi di nguan su mi chi wa ru, bang wa lu chi lu di ta wa ri. Yang jie zhubay doji la gi, zhubay wang men nang la ya yi na, chun dong gi reng xin dian bai guan na, xie men din de ji sung yu ba, jang ba pu la, a da gu, ku gi zi do jian la bong, se gi sung di, na dun di la mi jie, ke du e yi chi re, ke du e yi bang chua gu ri bai, di gu la chi bai, 춘돔 릉신댐베 숭지레 지강 당무디나와 짱바푸라 아다고송에기 짱바시 두가라 짱바디 컨데직로 고구레스나 뭐지 고도 소 강야 머슈베 이게 딘데직로 고구가레 타오나 다데기 짱바디 컨데직레스나 짱바 강식라 짱베 이게 강식라 세게 된다데 장바 이게 강식라 무주기 이게 강시 슈유나 장바 푸스 제자 장바 임바 강식라 무주 이게 강시 슈유나 진주기 이게 셴메베 겁라야 문주 민시탕 진주소 강임바 추어맨외치도 미추외치도 의기 네바 조국레스 뭐지 빼지 차샤 카세지 지비나 카디라 무주지 슈기나 베나 머워 카카드부 카디라 무주 메이디 슈바 강식라 근데 남케 강원국이 유나 카디리아 진주 아디 슈제 카 카라야 무주 다슈 유나 카디 탈라야 양바 퓨지엔도 와 양바 퓨지에 이드잖아 카디 탈라야 진주 아슈거드부 베디능시 까롭기 까탄 강에기 까탄 거시에기 까탄 사자 마부르 시베 마시베 드부 창마로 카데스나 양포 퓨젠장레 대달라 얘네 진주의 이디 슈거레 계세 장바 퓨제 티딜랑 이수르 양치르 의익자나 껴 가리용래 껴디는 초주래 가래주래 무주 가래래 민시 가래래 진주 가래 퉁이여래 빼지 차샤 따자 마블리 시베 마디라 이수르 양치르 방외 남배터네 마디라 진주 의익디 머슈나 이기디 가르쳐래 다마 담차래 제자 장바 퓨제 이기라 인지미지 가르 채우래서나 진주 이기 시엠에베 걸러 야이나 진주 의익디 네바도 조국으로 해송아 리덴디 나라야 네 남인 당무 민감 제바 시에 산제 졸로 모두 슈스바예
2: 탄더니 비친키 치즈 줍든 닥다지
3: 까망에 생그루

개시 탄데키라리야 디린 키랑기 시에레네 중단계 유베 제시위는 깨지디 당도 뉴드 좀봐 튜닝 맵에 나와 지용 신도 감시 심틀레 제 삼스탄비는 깨지디 나리야 미제 고림 최기 네로 망고치 츠여리 삼기 다디 금전 가래 수비는 딩상 안아 좀 망고치길래 딘데 신도 카버 봐라 다 당도 초여 공주디 겨고치다 초여는 수디니래 침보시도 제장 예윤기 미망고치기 시에레네 중단的一年里 同公布斯恰恰写松到靠不着完 但一年里给信安娜子搜索一下 罗哲塔尊主 当人心长久给女不斯点于一呢刚也可在车为一年里 东林切图日拉中断期间有事

지린베기 라이다나웨 좀종 까무시베 세디난기 시지 항섬타 참벌레주베 케미기 랑당 토간기 리즈나 츠웨 츠숨다와 까부 케타 나이 동라 좀유나 만츠라 남야 파다미 좀종 까무 냠토 덴타 시브닝신 케미기 좀단디나 싱위레 하다 팅상기 츠웨 츠디니레 시류타 좀단디나 만츠르괴베 청무디인자 다도 좀단키 더결후보 최진 边塔农界点别，点个错，失败，绝特别面对雄鹰。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닥다지
1: 디와마디 교 수양미 탕부충나 딜리 학버지
2: 다 쥐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 변해라 면주기 년보 전에 세기 면주 절남기 면주 면기
4: 가래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지데 무고방장니 뒤부 배게 무고방
5: 민네 깨뜨드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절남디 면안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디탕 람든 대이 댄조즈
1: 地堂蓝丁
6: 地堂蓝丁

0: amjila gung khamsa
1: dukhansa
0: lesles amjila anthang do amjila ge nganan chu singel hinge le a chamtish na ro na shugu yin la
1: a singkem bal hinge ke khunsa nga worong chong chong menti kan si chi de kha ke amje shau ta si la yin
0: a lesem amjila singen am chho dan thadol hinge khuimi ji shi le shi sen yin na thang de zam ni yong su mi zhang sai ge dan ge ju lha li yin na chi rui thang de wei ni shi bo yu ta ti chue do yin na zhe zhong ki ne di yin na yin zai qi xu ge ni ri xi yin shi xin ju ge cheng xi dan ne yin na ne di po be min nam ge chue to yin na phu mi ge chang bo ni ge ba le de ni ne sun par ge to wa yu ji ta ne ti na pe chi lo sum ju ne ng chu par ge mi so li na chung la wa de zhe song do ta tin zhe xin de ti ren ge le zai na li ne le am ji la ge ti ti nam be ju dun zo di ne le zhe zhong ne ge dak ju go tin zhe song zanda tangdo yin amjila lya gandu shu de bitir shala zhe zhong si ye gi da na zhe shuo ma be amjila ge ne kanje ji lya si yu me ngo zhe na ro na shu yin la
1: la so la so za zha zhen xi bi ne de bi da dang ga zhe wo zhe suo ri ban na ne xiong sai gu gi xu bi na pa la tan ba dan sha la xi ba dan za la jiwa dan ri la xian ba la zo ba ja lam zhi xi gi yo re ma de na lo la zo de bi na za la xiong yin na zhe ji ri xia na zo zhe bo gan lo la ne za la ye yong di sma su zhe ka bo dan su zhe no bo xi ji ni ni nalo la so zhe nobo de la ya ne long da cha cha la ji ya gi pha cha ji da ne cha chi bu ju ya gi zan na ne ji yo re zan na si ji ni yo re an de ren ge na zhe de be be zo zan na la shong yin na zhe ji ri xia de yan zang ka xi gi di min la ya a zan na ne si gi du re de de ren ge zha zhen xue ka ren si na an ne nga zo hu ding ji ji nalo la ne den bu la ye bi na an ne kha la xi ba da zha kha da ri ba da zha da an ne chi ji da de se ji ri ji de gan la den ka da dena je je denbe ri ti yo re ti nan do de ani ta den se ya di ne ta zung di sa ma ni cha na be khang sa la na yin s a ta tam che bo cher chin je chu be yong gyu s a de ta gu cha je na zu dang gyu s de be na ta ta ge kam pa ge tan dak ne dan de zo dong de sa ma ani na cha ga ne a ne ta ga ne ten che du s a ta ken chi khe se ri sa khu din ji ji de be na wo li so ar ba ge ani ten chi zo dang khung tik sa chi ra ba de yin cha an de ring ni de la khung tu je ani cha zheng ne se je ma shuo go sam shuo s
0: ne se le se am ji la ta zhe zhong ge ne s de ngo se tu shu de za di be ba da zhang ba shi ba am ji la
1: ga
0: de
1: se
0: le se le se am ji la le se kuang ni ne le am ji la ge zhe zhong se ge ne de ge de ji si ge yu me de se bu shuo zhu qian na su da am ji la le mu tu ne ge shu de de shi am ji la wan nan zu ji zhe zhong ge ne ju ma be le ti ne gu ge ge de ji ya dian jie ya zhe zhong ge ne de ne ge na ji su ro na shu gu yin le
1: le se le se a ne ne de ji qian gan ne xiang de zhe ma zuo len xi a ge zuo sa len sa dan de la de che de ya man ta ba a ne li cha ba la supa sabad kali khata badan li thibala supa ki ane chawi na jalan ji ne de ane zubo gan la le jo ane chang ning ba da bodan khasi jem ba ri da ane risung la su kwa ji ka wa ri de se be na an khala dan da yago je ju mat ba je ngen tha dan che se dan de zu pe yong gyo re de la ten je ne de ma a thang ngen tha dan che se dan de zu ma kam ba ki chan la ba bi na ne de na yong gu wa a sak ba da dang sang gi sen ji dan de zu ki ong de sa ma ne du chot ta pa na yang na la ne de ta ba de yin be na a ji chen zu chi ri sha an dang sang gi sen ji ta yin be yin be na a nye de de zum ngang zu kang pe gan la xi de shu nun xi de shu te gi yo ma ri a nun xi gi che chong yin be na zan na ge nun xi de yin be na ma zu a nga ni chong ar de go ho mi kun tu nga ni chong ma to yo ma ri re teng ge chu dan de ma je ba je te ga ya lang de de zum kang ba gi za ge nun xi de yin be na ja chi ni ja ho mi kun tu de ji pa yong tu a de de ong de zum nun xi de yin be na zha dang a ne ho mi da zi zhang zi parang gu duwa an deyin bi na ane gamba ki zha da an da lo no gyun pao je an na yung gu yoris deyin zang ane deyin ya lang zha pa da an di zu ri deyin bi na ne di ji jin zu ji ri xia
0: an
1: deyin zang zu le ka chi bi ri cha la zi bu da an da jia ya zha bu da ane zi bu jia zha pa da an deyin bi na xiu di zu gang ka gang bi gang la te du gu yorwa
0: an
1: dey chuyin bi na zan ka ne ki zha zhim di ki na cha ki ji jin la zha cha gu du si
0: les les em jila na kin deyin du zang ba ngan tsu sing yil ge zu chu li ne le ge si na am ji la ge gong lia song be kum xi si ne min do ya men ji din de le to na ma na ni yu bi na ge ran ge tren ge le zen di sem ne che je yin na be na cha sha ba ne len shi che wa sa ja ma gu shu ya ta na jin da ya 샹야디 투즈 링차 톤도는 루시 조부 십지 임비나다 디 겐베이네레 저룸기 네디 포베 규겐치레 규르투 잠바다 만난주 수시 데탄기 체도 이나 그랑키시네 루시 조부 십지 유비나다 넘고인게 만난주 세주 발란 테스 네민도 야메네지 아르소르 초요 쿰시레 규르주시다 난제 그랑기 루시 디 감르단 토비나 얀 디 겐베 저룸기 네디 포야이디 몽고 치톱틴 데스리 잡암질라 레스 암질라 레셀 다 무튼 암질라 근 슈디브데 디르샬라 저룸기 네디 다양 안한 수미 컨제지리아야 충라오스 네민도 양직 포 마오 유나라
1: 나솔로소 안에 조종박이 담보 니슈자소 다데인베나 담보 띵 맞조 포당 보모가네 제네네 보모라 나마도 데크레스나 보모 자데인베나 맞조 기소소기 아 기츠단달라 띵지 안에 자데인베나 디즈로보 유송도 봐 아 니네베나 부구다 안데코지 네다 안데 드문디서 마 쳇친베나 담박 자기 차데조야 도야기 자데조 마렌베나 타요고 제주 마토베제 나야다 안다 시체도요레 덴자 아 보다 보모제베나 보모데나 자시체도 안 카시 레가당 조 레르지요르바 레르간데 제베나 겐라다 아니 모조 암지게 민도마나 타보다 닌토바다 레가치모르 제간데 졸라 만체요레 대신데 남진기 아니 가조 아 멘치제는 아니 때운데 좀 칼라조 켄기 마첸도가 마첸다 안달래 나니 망보라 통용기 아 담마다 아즈보자다 조단데 졸라야 나야만체 대어리 안데 저 때운데스마 데메힘비 나고 저 자단된다 주마도바자 안에 소소자 소부유바다 안데 솔라테지 나용기어리 아젠다 데조임비 나조 깜바야 랑야 만다바다 안데지지 깜바게 눈시데시 체르지 아 나용구도 안데 때 안 당상 저 강가하고래 아 암저 당견라다 안데 카레네 강가라 나그레세지 세토마라 안데엔 잔다 나야 지체임비 나 아젠다 소소소소 계속 보기 짜당 되어요리 한가 좀 짜카실라 한가 좀 남진 게 짜임비나 타강가로 야자 파르자니 파 감부단들 쳔비나 야도야 짜나디 지지 도요르바 짜나디니 안카 마 만도야기 안다 뻬모세지 안다기 내가 제니지 요리 안데 소 니바단데 소 야고 메비나 하나야시 쳔요리 안데 인잔 데라야 쳔지랑시 카시지 요리 베잖아 나도 바다 발라다 말라요비나 부글라 나야시 쳔조야기 안다기 쳔지 그런지요. 여여리.
0: 네.
1: 나서.
2: 메도기처럼 야구시고요나. 뉴욕으로 댕고요 타. 메즈디기 댕부시고요나. 대탕으로 댕고요. 대탕 메베 초와라. 디기 링드 체신. 대탕 메베 메즈르 좀제 링진 지양미. 대탕니 메즈규노르 자치슈티이라. 남규안주 회규 조디 슈티야이 대탕 랑기라도 유디 니바르도 다지 강리 치고
0: 담지라 무튼에 근 슈에디 디르샬라 당안은 추 토메 튜수이나 쯔줌라 이나다 네다 쇼머벨라 조디 근제 슈나라
1: 나설로서 아 자증 데임비 나다 나자 강갈라 디 토마 땅 아 와르트 아니 지그드세제 나자딘저도 시체르체르 도요 대연장다 동부데 자증네 토마 나온데서마 믹스기네 따다 안다 시체무시고요 마레 안데임비 나 조 강빙아 동기 신야단데 조 장념 제바 야나 강바다 안데 지보 차데니 잡고
0: 네스
1: 아 야나네 강벌 시언데 시우 메조 잡고 안데 나와 지금도야 나자 당제 시부지 마레 카실라임비 나 공다다 안데 라 강바 땅에 잡고지
0: Yes.
1: Kamba tangyo dande imbe na kamba ya tez toza jabe na tamba dande zu kalay zhen zhaya dabo.
0: Yes.
1: Anda chigri.
0: Yes.
1: Kashi la kamba dande la sati langgo dwa. An thomi tisi dema doyang amikse ki nekta dande shik chenpo je na za dande shik chenpo da amma te jo na za dande shibu chig mare la.
0: Yes, yes, Amjila. Amjila ge suma chashan kisi zirum ge nedi tangdo jik po pusi nemi do yamen jik ngonda da musu ne shuk chenpo shira yoma re sungo orba la.
1: Yes,
0: yes, yes, Amjila da. Anna zu singel henge zu chuli na kisi na kiranda namgu yung karso re.
1: 다 투주 정부 시간부 지부 유비 다 쇼 맵 다는 시 장부 다 사장랑 부팅제기 니츠다 투주 정부 시 총부이나 다 계란게 된능초 만나 바이니 지민지 맹간 날이야 태난제 제유게 딱제 나야 다는 신기다 키스이나 저좀게 내디 레도나 제유게 면주데 난고야 디르도 암지라 레스레스 암지라 다 저좀게 내디는 첩 지중 쇼 마르베 암지라 딘제디 근제지리아 대제야 여와치고 유나라
0: 아
1: 레스 자정게 내임비는 올릭스 워크발이 때운데서 만데라 롱단 치바다 베겐단 차단 치세 제왕아르 아니 집에 힘비나 집에 대 매랑진데 매랑진인다 아 집에 시체비나 나자 시체를 줘야다 아니 법바단다기 차줘야 제줘야 아 백엔 시체비면 땅 땅바간식 조당한다시 매줘 아니 다시 시체비면 아니 땅바간식 도마보다 마미다한다 차용 그래 나자 오즈단도 그래 차세다 안다기 땅줘임비나 아니 마렌디 자망아도 테무기지 간다 테데니다보 아니 사트글라야다보 안다소 용 그래 안 대신다 안에 당선 지치 랑기 안에 내기 섭 지중 예당지 열이 대 예당제비나 나 넘버 2 시기도가 아 조된비나 깜발 때운데 좀 짜당데 조 짜 파보제 아마미 당한다 차데 조 대비나 람바당보리 안 대다 동식 체르 칭엔다 당제세 페이지식 체르 젠데 제비나 짜나로라 차당데 주마도제 짜캉제 맞아 초 브룽교아레 안 브룽 점마름바 니버샤 아 람바 삼베 대비나 깜바당데 아 짬브룽 간라니 깜바당데 조 짱용그레 아 카실라 깜바긴 도당데 조 갈레제 나보 차야다보 야나 카실라 깜바간라 토바당데 튠제 대제그레 대제용데 좀 바자바자고도가 아 젠당아 조 깜바다 도 드르친베나 깜바당데 라마 튠용그레 마 튠제 세데디 좀 바자바제 아 마 튠데 조 안에 세메조 그르게 대임베나 람바 뚜발자고도 아 대임베나 다 당사 제치랑기 간라 안에 간가 베초 당조게 아 네기 찹치체 총세네 람바게
0: 当起来个数码车上那这种年纪，七七兄弟跟这几面大国把车上那到底年龄，那不到么说呢？住了一个日子就送过日本了，日子就当起那住了一个多。来是来是，我们就来了。当起来我们听那个说的点啥了？大姐跟这些别那的，我们自己天天给决定做天天来这种年纪，大舅哥天天是吧了？年纪呢，大姐跟这些姐姐的，那这的这些姐呀，我们真去透过有面积说了那学问了。啊，那是了是，啊，公个那大当的做。
1: 요요르라네
0: 老了用的东西有的，那是咯，咱那个那边呢，吃咯，咱当弄咯，咱这些，咱你都话当上。是是是，咱那个那边呢，吃咯，咱当弄咯，咱这些，咱你都话当上。是是是，咱那个那边呢，吃咯，咱当弄咯，咱这些，咱你都话当上。是是是，咱那个那边呢，吃咯，咱当弄咯，咱这些，咱你都话当上。是是是，咱那个那边呢，吃咯，咱当弄咯，咱这些，咱你都话当上。是是是，咱那个那边呢，吃咯，咱当弄咯，咱这些，咱你都话当上。是是是，咱那个那边呢，吃咯，咱当弄咯，咱这些，咱你都话当上。是是是，咱那个那边呢，吃咯，咱当弄咯，咱这些，咱你都话当上。是是是，咱那个那边呢，吃咯，咱当弄咯，咱这些，咱你都话当上。是是是，咱那个那边呢，吃咯，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ཕྱད མི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

0: 我们就来给来做题呢，在除了同学的，但俺们是通过吧了。但你那里没同学在的，吃下边呢，比这了不拉少了呀，点解？但面具，大家拿过的是接送不是吧？我们就了。
1: 这是
0: 来什么？我们就来跟着学的，点点下我们就了。俺们从这个中间内的银钱呢，但听说那边嘛，我现在多少？我们就来很多，跟工作呢，大家刚背的干的，这个账账叫我们不晓得，我们就了。
1: 嗯，
0: 这下边的，这个中间内的银把我也进去，但没嘛，我去给银把吃上的，俺们看亲戚的小区去物业不是，这送也嘛，我是多了。
1: 演员里面嘞，但这新段子嘛，我们就来听听看，就对不对？是我们就来，这种给你什么的银钱，小区吃过来，人肯定拿了。那是了嗦，但咱这个内有才刚刚落下去结婚嘛嘞，俺做啊，人不当不着不，咱忙不着不，俺这差钱，咱全部是为让钱买不当，俺这一个理解。俺可惜了，不跟多个那不拉出把给你打当的时候买不起，啊啊，咱节约那样，全部是为买酒当，俺这个人比那今年是就没事情干的，俺呢，谁当做冷当，俺呢没。
0: 就过来，得做了面具。那送俺做田里话事情，我是公安局，我是找不着公安局的。哦，得做公安局，俺可做平局没打脚的。俺做南京的错当，俺得了军家个买不起，弄不当，俺得是全部没了呢。眼睛没下去结婚嘛的。俺得做给田里边呢，俺拿着得别的扎住个是个要嘛的，拿着得就这么进不去，插起了嘛进不去。啊啊，今年你打当得做穷日当，今年你插得起了嘛做呀当，得做了平局的，店长，刚刚的眼睛没下去结婚嘛的。
1: 아름다운보다니바르기
0: 小区吃过买着，甚至土宅来，那年嘛，我是打同样多话了。那第一点就俺们就来给来，是不是就送南送？别想想这种给难听的，但小区钱不是不买，别能狂了，俺们就来给送不能心给。但那个吃不是用天来，人不处理啊，也有的怎么的，俺们就来给送给人不谈过你呗，所以俺们吃下送了。但能过人的书面去啊，能够做个空气来，能够到南国呀，这种话了。他那些，但俺们就几个同学学的呢，谈恋爱是的，都俺们就来给他。怕他们在底下给他，无所谓的吧了。
1: 你
0: 这去那边呢，他看人家这种给难听，小区。
1: 吃嘛着呀，那都不当，他能心给呀？引起民间这种个人，应该学过小学那嘛，这是我是吧？我们就，那是嘞，我们就来了。但啊，目前呢，我们就来跟学的点下了。这种个难题里呢，小区没人办，也俺们自己铺路所这边，他那就吃下边呢，全部没人办，所以给他听着呀，看这是哪个就是哪个哪学人了。
0: 啊，那是了嗦。
1: 啊，咱这个难题了，从哪着？现在哪着？当我做绿色二八，让给俺那些呢，俺那年不使用的什么，谁就没些些用过的。啊，咱这得了从。
0: 别
1: 那俺那俺做开始捡起个当，这送垃圾把帮过来，俺舍不得拆解当，俺这个的帮过来，这可是那点俺查当，这是当的做金融个吧，这做金融的什么那这的，还接差个的，这现在俺呢啊，接的没不当也做了下，俺现在做了么干的，这用的什么俺做了么认真，这样么东西就这样当，俺这隔离卡的，你知道不当，俺这这样要么的，俺舍不得浪接的，这利息的，工资是咋种啊，俺现在买吃不当，俺这利息不这样要么的，俺那得拿接的这边。
0: 那明个的，那俺做大理就接着不当，什么都接不当，俺跟你说接不当，别个接不当，那身上拉手吧，没忙不忙不接的。俺谁干的收不当，大家当冷拉手吧，忙不要的。俺别下边，那俺做咋他做全部吃，俺刚不当，俺这利用个月，那那大理就接当，什么都当着当边，咋了便宜个要了吧？俺得做便宜个，俺可惜了，那啥这个当着是吃着的话，啥这个当着冷就个人民币，那别个就当过来。俺可惜了，人家就那咋当着当个月，那得干了穷了当着。
1: 俺那人家就三穷着不，俺那别个就要跟了穷娃接不接，别穷着不，俺这当穷的。俺可惜了，那啊咋的穷不吃起，差当着对人多啊。别说这个了，俺差这也没当过的。别想那当钱人家找不当，俺就差就给也没跟结巴找不当，俺这当呀。俺可惜了，差就要当着要我买不起，俺就吃就当，俺那干不当，俺这也没那样，差个就要拉着当呀。差主要的是钱当呀，给没当过的话，别下边那真正就给当着。俺那能俺做啊，弄不定他干了，没不生当接。
0: 俺那俺们不生接不接，他自己躺着不，俺这当兵那差就要当的做压着个了。可惜了，那俺妈讲过的话，妈讲就这个了，也没那人情，人情，俺吃人情就接着不，俺那想起说等着不，俺这当兵那俺妈谁也当的做了朋友个了。啊，但是俺那工资是不给我的，说不给，你把钱存了，对接，俺。
1: nyimbo tangaya yawari pa kashila na nganzo longshi tanda shik chenpo yu na manchi shi gengo tanda la naya phumang pura
2: duwa
1: na gengo rik yinbi na longshi shik che zi yawari teso rik yinbi na nganzo aka nyishi drapo aka zonga drapo ayana da tsi chik drapo la suwa ten chogri na chiba shik che gyu tanda rik yinbi na nobu tan tanda ane kikinchi sin tanda tanda chogu duwa na beken shik che gyu tanda yin na ane da tsi chik tanda sende tanda la suwa chaki shik che gyu tanda rik yinbi na jiri nye nga tanda ane zenten chogye tanda chase chit tang la sopa tang chow yore nga chase ki che na nga zo sata lang ya zore da pika chwa tang pe chung chow nga tang nga nga chirin chin chow ki la sopa tang chow re da te zo yinbe na jingne su su ne ta nye ne ba ki nye ba ki che chung tang te zo la te je hameng kang la kang chamba te tang yu te ki che si risha
2: nye si le si mjila
1: nga si lo
2: mjila na mjila ge su ma cha shin na zirum ge ne te na ki si shak ju ma yinbe da nga zu pi lo suwa rikbe tu mu ma yinbe su che ta tab lam le ma gu su na su na zo te nga zu jik nam gu ne kira ki jiks karsore da seju banglan teli na tona nan goye da chen mogob shirid gwaan la
1: na
2: taga nang shin ki kisi shakju maje bar yin na da sochi ki tab kares na da susu neda liya denje sui men ti nele ya jiga me zan omjila ga sombo nang shin ki kisi na cha kukyu dan zi yagu maje bay cha shabi na yang jik cha kukyu chi debu suya ki sui men ti nere chue rid gwaan omjila
1: na
2: ting jen ki tablam chi denje yang jik inji minji shakju na mago bar yin na ya sochi ki tablam pilu suwa ribe to ne shebi nele mangu shuyo ri sombo rizba omjila lesi lesi omjila da chen zirum ki ne ti 체시 근래지라 리비나 다샥주 쳔내야 약수임나라
1: 나살레세 아 공터시바 나제름바 담보다 니바르디비 나샥지 인지미 제고마레
2: 레세
1: 아 카시름바 니바임바 강식 자당데 첨부 차주저보다 안데임비 나르비 나샥지 제나 요고요레 데마도야 자데 마데데 제나 빰빠긴 도단데 조 강가론조 아니 자단데 도 차단데 투양 카실라 마단데 접데 제그바 아 데소르기데임비 나다 인지미 샥지 제고레 아 샥지 제베나 아 마시아 단데 조 조토레 아니 네팔레 펜 도요레 나제 세야 단대조 강지 테니 요도요레
2: 나
1: 카실라나 렘바 니바 임바 강시 양 남제네 마데바 제야 깜바제보 차 아나 깜발라 나자다 차치 자기 선이 도가 안데 그리 용 초아다 안데 준 자기 유주이나 렘바 니바 단데네 샤지 제 초그르라 아 아다 양 샤지 제 초담은 조 지네 렘바 단데요 요레 아니네 나자 젠다 유메 단데 조로 따고르와 겐고 단데네 아닝다 아네 레바 단데 게 타실라 소빠기 나자 젠다 유메 아 삭바다 나자랑 게 테니 테나 아네 강박이 받자던 데절로 주요나야 샤지제 제야라 잡자 수제 고래 다도 동조고 따다데 민의 철로 자르와 아 강박 나로기 자라야 아 강박 나로기 찾자 지요래 찾자들 주요 주단데 민의 찾단 샤지제 초마리 아 다 샤지제 초담은 조제 초유메단데 조 두어 뜻에 단데데 내적 그 최총데 아 젠다게 라닝기 내 나자 젠다 단데 유메라 따고래 아 닝다레부 단데기 내 유조라 야 샤지제는 나차디 년카 시체도 그래
2: Yes.
1: And the Rijebe, Nakamba Genunshi, and Shichir Chinji, Nayung Yore, Dains on Suikunshi Gania, they saw it in Jimmy's of the Jehotus. Kashila, Nanzo Magenta, and Bina Lera Randi, Langi, they are about
2: Jim,
1: and they saw it Suikunshi Rana, and Nesine, Zazaja, and Yine, Jiji Tantumina, Nanzo Sudabu, Tatang, Taniwas, Shuswa, Taniwa, Tambuchi, Diamanta Nayung Marit, Hotana Yung Marit, Tambuchi, Dejevina, and Distadan, the Zula, Pochiji, pentu yore anda ri ko ya tabo ani khala gi na na lo yin na nga zo jemba ri da ri sung ri da dan je kha bu ri za za je a nga zo cha chi ri da anda gi han ta dan cha se dan te zo pe hung yore te yin zan te zo la za zo je ho du sum sum chi du han te zo la za za je je a kam da dan cha ga ma ji ba ji an te je na na zha dan na zhe di po wo ma ri sum sum chi du ji chan ne an de ji yin la
2: tu chen na da am ji la ge trin ge le zen na ji de tan le na ma le tu chen na shu yin la
1: la so lo so tu
2: chen so tu chen ji la sing ge nam cho Sam de Ludu Tringi Lizendi, Shuzam Tarashi, Lingan and two lessons and about new tabernacle to Shana Shui, Lingi.
3: I got to say,
4: 배정 롱치 인티네포 배게 롱치네 하나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5: 배정 롱치 인티네포 배게 롱치네 하나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4: 깨상 미도
6: 저부춘전서 공감사 단다 저부춘전서의 생구초분이 깨상 미도리젠지 아니 켄자자 깨상디긴 Tiring ngon tsuli tsai nang, ame olo ta, nama rik tsui sibe nang tsai ka nyi tiri shu yu. Ngoy liya chobu chung chung tsui ame olo sibe nang tsai di, sen shi na sho.
7: Kai

루시 님의 유고추에 티링킹한스 아메 올레낭 체리체베 낭텐 창물로 시신서 저부춘전스 얄텐기 군답시지 자이 당스 괴네 창로름비 띵키 빵보교 캐시 저부춘전스 최 비로 타시에 나야 소리아 가비유 비는 응스리 제니 정이 기지 제몸세 카디 야부지지라 아자기 저와 이내레 저부춘전스 레제낭 수제 야치 롱친 듄게 센저서 냠주 수규 듄베장시에

0: 디 코디리아 비우이 팍소스 예동 부셔리사
1: 비우 팍소스 비우 탄저와 여르베
0: 범어 디틴 제스리샤 동부디네 필링 셴루 삼기 차고의 긴낭제리아 기샤 동부티 토제리는 미주네 니슐레 메비네레 싱체링이는 미주유타 강내 때에는 캉시타 잡유자 점블링 디가리아 치갸슈기 동부디 시시시도 또 동부티 신도디 중간 주 주무타 잡유타 링체디는 체황과타 잡유비에 만세 좋아디는 심가 땜부지유잔 뷰나미는 동부티 제부사야리아 하장 가비유자 체사 미추이는 동부티 명리아 주의 박소업체 다시야
1: 아레 진짜 임지 아재양라 장디 로마디 닝제라
0: 제자 로마디 수업디 닝집 유배만 제 추시디니 원시 시제 미디엠 삼기 미 전한 피에 도시도안
1: 두두 아재양라 쟤는 점블링 디가리야 치세 링슈그 로마 가리 나이키란게 킹 유배엘
0: 보모 타티안 예 티브치가네 토뉴유 점블링 디가리야 치세 치르웨 로마디 카레스네 디야 필링 노메 템부치웨 치다리야 기베 로게 미도시에스투 로게 미도시에 디야이네 츠캉보야 로미니레 기메타 로마치기 링체리야 미미타 로마디네 미루캬예메 스윈투부유자 점블링 디키 치세 치르웨 로마이브리 생어주시샤
1: 로캬로
0: 어
1: 오늘 알로마트스 시제진구스마
0: 지지
1: 아재양라 응아주우던디즈마 민너구네 등고르바 전에 신동태조야 너구여르벨
0: 니에 포마라니야 지신리에 너구여리 이슬람노 포마라 이치브두에
1: 테티야니에 이치민도 가리인스나 만주 미타 야메는 심젠 가리인비네 너구이리 제동기대 관여여르바 지신토진 너구원 카바이기여리엘
0: 제자, 특히 시인은 주미지리아 호프타리아 지신리인의 너구요리 셀러미는 딩문의 겜쇼에시다 얌챔고에시리도와 퇴응을리인의 지신리의 나요다 지신키 너구요리에서는 지신투주 류브시보야 겹제되요리
1: 류브시보라?
0: 어, 범라야 오제되다 지신투주 류브시보야이는 우응읍진치세 이군 장미내요리 디게이는 콘주 너구요리
1: 가리나
0: 보모 지신키 류도리아 유베 이군티다가 수업드디이는 앙베라부타 잡유타 이군티다게이는 거브리카지스체 거브리카숨스체제이는 지신리아 코웨 우무핀치유리 비나 남탕베 쇼바야 이군티게 카치유타 닝군야 중세 수숨바 양치줄라이안 카치와타 사수이트리는 용수 카주민고리 야 남티베 급리야 지싱 류뷰강기 이군 디게 있는 카치세 춘추 임바타 캐시 템버디인 비는 카치세디는 대외 충주요리 제잔 딘제 시제는 지싱 키 류토리 유베 이군 디다게 있는 카치바타 좀블리야 딘제 우 당마야 팀바타 우 조부디게 있는 마든 주어리 제잔 딘제 윤디 캐시 지싱 류토리야 유베 이군 디게 가빈 범랑게 치는 용구르베
1: 근데 이니 용고 마지 응은 민너고 가다 찍부루 아잖아.
0: 시지 제자 이군디게 가비는 지신키 기도리야 발제 연이지.
1: 어, 다치 뒤즈마 딘제 이미지. 아잖아. 니 코들이야 메도리야 추쇼베 게미 약슈이 무자지웨라.
0: 다티 이니 야가 차와 치베 거리야 메도리야 추게비는 아니 용고 요 마지.
1: 금장 하리 있나?
0: 캐시 차와 치베 닝고리야 메도리야 추루비는 미도리아 뉴기니지 타티 금젠디네 양 차와 치듀타 학발투 양의 인공급대 차와 하장 침부유듀이네 커우디네 하장키 초부여지 티타냠투이네 미도덥세 스시기 추제이네 림신 토주여지 체산 차와 치외 인공급리아 미도리아 추게비네 머신의 추게비디 미도덥세 스시기 추제디네 람사마 차투유무유네레 치류기 커우기 최제되는 아신 차와 침부유자 루부르투 최제기 근도 중재인 미도리아 뉴브티제는 미도니 위에 탕 감주여지
1: 어 다 진짜 임부지 아젤라 쟤네 니마 미도시에디는 니우리야 하장 가부치제 딱 80니마야 카초제 대고에 금전 가리이나
0: pomo pomo dang ge sie tang ran ji ni mo me do sie di ni wu ri ya ha jang ga bi yu ta nem gu yi ne ni me pi ji dan dun jie ne ka di ni ma kho jie di wo yo ji ngan zui ta na sie bi ne tu gu yi ne ngan zui gi gong ga li ya xia be kho me na mi do di ge lo me di ge li ya ji du da Komenang mido lomdiye ne tugyin kachiliya deje dingri karensne kachiliya de duin chiliya niwe yu zan chebri tin jishin chamo wuliya chokbe jinxin de ji jishin tiye na ne ne nimo mido yi wo cho jinxin de ne jishin xian da tan du bin ha jian ki che yu zan ji nimo mido pu ta do padam ta de ne ne xingbe ki lu de ti zu ni le nimo ha jian ga bi yu ta nimo mido nen xi ne
2: 卡里呢你妈夸姐爹姐阿姐样啦那前的自信里啊你会过也跟前的卡里呢婆婆他弟呢婆婆亲戚家里啊阿姆拉给强强过也谈记不起干事卡里是呢自信提出给皮用吧来过年给出去过月日出去的也卡巴丁姐用过的是呢弟呢你没有过月的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
0: 디게 세베지리아 지신랑키 추추 소고요리 지신키 추추 소웨 급지치기는 님의 오요디마타 니네이는 추타 류 태동 클롱난키 양이 튼제 소리 니웨디는 로메 띵리아 포비는 로메 가리아 레뉴 소저더비 말라치유타 말라티이는 지신리아 코웨 추추디게 소정부요리
1: 马拉提呢，巧起呢，执行力也快，出去属于他，也巧闲些呢，因为蒙古骑马短剑呢，俺这米他双脚一穿的呢，想的修远哒。俺嘞，你为是对着嘛执行力啊，快不前不停这月不日，知道不么？军心托子团的呢，老么我是西切，啊，您这么去月不日嘞，能推断俺嘞对着嘛，老么忙切些不切些三两三种了，他提供些呢，卡里人呐，
0: 不么？ 他公家呀，新东起在牛不丁的还将先不一么他呢？出牙少林前边牛不丁要买的，前山开始新东里呀，很多人呢，公家隔壁一年里老么蒙古月饼呢，新东个出仓么三节，新东干着也人个钱不要的。提嘛菜呢，军心里呀，宁托钱个牛不买着，啊，也给别个给宁么南面呢，老面南里呀三节的我的。
1: 这对云的老爹端家呀，老么三包九节嘛三煮鱼汤，几家呀，老么三不团圆不提呢，军心人意义，宁托三零七，你不端土要当。俺嘞。
2: 然底下来个吃瓦擦的多，底下我那里我那里吃瓦擦不是多。
3: 当然啦，叫我娘真那心难的。看多。哦，小娃子的家人我愿意跟咱看人呢。
2: 呀，俺那一个呀，小娃家人什么都给，家人我院长我都是在明大不是。
3: 家长，家人我愿意跟咱看人呢。
2: 旁边的娘不差了，小娃家人什么的。哦，
3: 是，看到了，没啥的，还只给我要跟咱看人呢。
2: 这就要得到让钱不进来了，让钱不进来，这就这么丢不来。确实没丢来。怎么这样看人呢？
3: 啊，这让给这动作了，你确实没丢。
4: 怎么这忙到还是这个？这下这下，等年真怕死，就跑不穷，才退休的。用啊用啊，我们让种子要我再吃啊。
2: 累死吧了。哎呀，他顶着是大日本，可惜罢了，但俺们俩没钱呢，俺爷爷说是给吃一呢。
4: 控制今年最近的，今年的青云雨季，天气松散，俺最期待那么的出国去学习的到了，晚餐的联系，第二特别气多，那么日久的难呢，拖着大个脸，你难道看不是？
5: 那么日久，初步清清楚，天冷俺去街上面到个来菜农，隔着雪白农田，苍老雪身边，俺去杀过芝麻，杨家姐哟，初步清清楚。
6: 电价持续早晚严。俺在熊南头可林牛菜里给的米东瓦汤，可林先去卓兰米松瓦，恰拉东的可林米东瓦，可林东个新米瓦节吃酒呢，开讲新都请不是。推荐俺去金竹九岁了松子学呢，卓兰电价汤一日就上了店呢，卓兰下东用瓦菜狗给零钱的。 电价谈电别追求可有劲，推蒙托对轨。
2: 行列女刚平均年龄女刚及女兵上阵，各同居年冬来接，平均的年度不再突围偏见的了不绝。中国行列女刚平均年龄女刚，
3: 战马精进马步。中国陆队战争的战局变搞不起变，女战统战；徐六翠特别搞不起变，中国女战联变统战。中国陆队战争天同样的壮，女战联变战马统战。
1: 爸啦，不给的青椒麻辣不拿了。
4: 啊，不过面的十个一百。
1: 青椒麻辣不拿啊？
4: 炸边面的十个一百。
5: 看叫越南开发东大，你不得惨笑。中国古镇界开发东大啥吧 ？AI 开发东大，台湾我操的行。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생계는 부츠고 샴라다오니 까망에 생규년제 휴인 노르시비 제유의 갱구루의 지세인이 휴지인이 오제 제바르시나 델로랑게기 대외 편의 체외 노르시 시주의 라다르치니 고양에기 노르시 동구의 휴지의 균용체디 변조르당 지도 비다 공비 용교를 군대 당유 델로노르시 동구의 은지 귀지의 팅탕보 걸어 동주르 치숨주리의 개와탕 사르뉴기 시슌 편러르키

0: ge pe chong long chen yen chen le gu pe ge long chen ki jin zui tie zhen le xian na le yin de ling ge su shu yu ya ge su dang qie ji na ma ling ge le ya shu qiu ma zui le xian na le ya xun dui yu na mi ne le xian ge long chen ge tie zhe ka ba ang zhan di ne le wo ge gu qi chu ge sun a ni chu chu da chu ge qin a dun dun gu le wo ge gu qi chu ge sun a ni chu chu da chu ge qin a dun dun gu ta na xin chu ge ni gu le wo ang a ta chu ge ni ge chu dun dun chu ge ni gu le wo ang a ta chu ge ni ge chu dun dun yi la xie si qiu yin di bei tuo le ya cha zhou ling ge qi ji zhi yun de cui ge zhe nan dui yun na bi ne tie ga qie zhe ge lan de gu nan de zhi shi la tie dun guo xian na zuo lo jian chong da la guo li ya tan de le san guo zong mo ta le ya san yin ji ge da qi long zhen ge tie zhe ge xie ba ang zhang zuo shi ge la ge de ya da qi zhe xie yin de cha cui bi xie la na su san de tu qi shu yin la
1: le se
0: a de ne ge la ge tie dun wen su ma na zu qi le san na le qi zhe zhe nan bie qi
1: 切这个囊顿小了吧了，那是那些国足那学艺了。但他的迪那里啊，给那个学校呀，查拉东亚的，托他们的，他们就鸡蛋托他们玩儿吧呀。
0: 是是是。
1: 他就他家个他那零容忍才是个东啊。
0: 是是。
1: 他学不起，前面托他们淹死。
0: 是是。
1: 人家里啊，怕去给姐姐前面托他们淹死，就当地印度怎么，俺就喇叭都当的，查拉东这他都。
0: 去当街，本来当街上头，他也个人家主要是说不定的。
1: 你，俺就靠近他，从这靠近的，俺就隔壁多半的，你说的街头的，啊，他困难就，人家，看来是街务，俺你他空气应该了吧？
0: 是吧？
1: 俺人工看来是的，过过了这边的地段，地段强，下下个是多，这多个是的，困难的呗，困难才能公司然后说就这种啊，
0: 是吧？
1: 东街然后说这个东啊，
0: 是的，
1: 但是多么的强，你那去掉的强，你那去的。
0: 그래서는 아니 주거 단지면에 디나 디 퇴행고래 저 반성하는 저 점불이 날때 단데 노조 계급 단데 지금 에미리카 사도 좀 딱 디제가니 아침로 당보 좀 주고 천다를 도서관 도주 네 당보 점불이 심주다 즉사도 캡다 채원이 되죠 봐 그런지 디나리 차라 동제 칼로베 디나리 아직다 딱제 주도 계속 퇴행이 내려 칼로베 뭐 단데 가르친 디나 삼로 단야다 주거 고주 잘 계속 정어 맛 차주리스
1: 자진일인데 아니 진짜 고쪽은이야 자주 숨주대마 대르두고레스
0: 너버교주고르
1: 자주 숨주대마 사르두 아니 숨지직지 마 사르고르 봐
0: 저발라
1: 디인데 당아주 디나래야 초세카다 고란소든지 당아주 카직니 시그정군절 차라 쇼지든 거 입에서 지셔야 되거든 와
0: 저발라
1: 당 딘데란다 당아주 미 돈요 메들레 아니 직 차라 동야다 직 동야 뒤질로 동으로 봐 아니 예수다 나라 주도다 뒤뒤 전절다 전라 최빈의 민수수 가베토리 즉 동비네레 주야치다 동비네레 도바 즉 차례다 딘레야 투쇼 멤치르바
0: 좋아
1: 다 단대수드니 고란 모르다 아니 차라 동 초금에다 고란가 학 고탁주르다 세 탁주리 칼로벨라다 주드네 딘레스르고 요르다 아주 팀주 년도 기딘데 기 토담기 진데 나로레 다란레 데가 요레
0: 저발라
1: 티밍은 가란 조제 즉 개요리 딘데 기 간 차라 동제 내줄 합든 저 다과 딘데 즉 제디나 통야 요든데 제 아니 토담 먹고 요레 저단 차라 동제 레공 미 근데 식정 먼저 차셔 내랍데 겔라 비 타고 딘데 차라 동제 라마스 딘데 랍데 겔라네 마 베티마 비브리 사딘데 레고도아
0: 저발라
1: 아 저 거의 심파야 도아 응 가셔 겔라디 하고 쇼요레 lapte lupchi chaade yaur sande le kudwa an chara chugdushtun di biga takche chibda kuduk kyab ane di biga lene mep sudu an midi ringdaan pe mep sudu wada
0: ribala
1: ringdaan ke ling yamar chadaan gongzu dinali ya ikse manamina lakpaad gongzu legung kaluga kachik dinali nye sasha shuala nga dinde kawa yunye dinde jingyi dinde duruwa nga legung mura dengu yunim gyurwa ta tanda ngara legung mura madan pe tujulu ane gondari nyeswe tujulu ya mara nang gamlo chugo ta je chimbi is gamlo ba wati ani chara tik sutung je chimbi da di ba gamlo su da ke ai sam din din ri nyen da ba ga je da di chara tung bris din ri to dam na chu su 아니 경라드네 차로난 투르베 탑시 가려래 사드네 달로드는 거 도와
0: 제발라
1: 다 레공고 모든 나는 뒤 고라 뒤주야고 키어리 고랑게 된자 토리 직접 쉬우나요레 레네 시제다 튄데요레 다 이내레 나무 주고 된뒤 아 주고 뒤에 말한 주 팀 주고 된자 스나다 팀 주고 여자로 봐
0: 제발
1: 아니 고랑 바과 담비나 아니 바과 담제 드라스바네 드라마스빈데 도고 취비나 디 예제 차차게
0: 차지
1: 차지야 제가 아니 디 나 계르고 뭐라야 탁주 체험도 레고데 겸해 사티디 여지 도야 그래요 말이 제가 디 토리아 차라 다치 님규 가오인 교스나다다 님규지 익습 체모토 스인데 카지미 자라도 내레 모적 비주르샤 디미르 디게샤 당고 모르다 이제 동야 체지 매체 이내레 로고든데 우주 쉬게도 야미 머릿든지 다니 깨던거 동안 깨담이 주수 춘제도 야고 쉽지
0: 처음부터
1: 하지 양 아주 통제다 치부든들 다 자라틱스톤도 주고 다니 영영스 파직 즉 소버지 러버다 나서 절럽디 나다 매기라 나다 매스와 미초
0: 오지나
1: 치워리 또 가니 요 말에 사체 미초 인데스 제 고랑고랑에 딩주 시위 입에서 또 좀 간다 차라 뚱 배시고 간다 비기나를 직진 짐질려 저 대학에 네가 야제도 토요 다다는 게 쉽는다니 지 수수 괴절이 섬다야리 간지돌마 야제든데마 숨지직든데마 사도디 아니지 미기 토야리 아지우지 지하소든데리 간지돌 파다리 티글름리 간지돌이야 세우 샤무토바 딘데간이야 지 덴부 매우든데 차윤도 아니 계란 지골이 매우든데 중름갈이야다 그 수윤구레 로바 수돈도 개구레 디케랑가 하고 말에 아니 그브리든데 고모께니 여르다 보고 여르다 겐고 여르다 먼저 나저 여르바
0: 저발라
1: 일단 디인도 저리야 지 동동베이나 아니 케랑 문에 걸 케랑 지고 말에 미시달은 하장 내비처럼 계셔 여르바
0: 일단
1: 디인도 차라 동일 차샤는 먼저 인지 민지 익선나고 해 계침 브르샤스
0: 레세레세
1: 세이 도지치
0: 뭐 도지치라 근데 단다 맞지 교인디고 토리야 맞지 단데 벽에 순가 틀음 돔 시베 토리아 단데 벼랑 경청기 단데 루젠 전소기 제위기 단데 지 강세 볼류테기 내동 카지 근저 나니도 고나서 자련 수교 더링기 아주 강세 볼류 태동디기나 아주 진주 태리 리제 주 지마타 태양 추수 주베 토르샤 대동행기 못 투제 아니 교인 디부 디 토리아 지 도군난규 저와유라
2: 对啊他呀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噔 Zanjini, unne, aja ya,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am, sanmeng

0: Drishuki, Ursintu, Yangtaki, Lamniji.
1: Shatsawe, Tenguti, Ning Niwe, Yamuin.
0: Tadiki, Sensibadini. Penjo Lunting, Yenchen Likun, Purgen Luntinki. Dimdu Teddy Sibi, Lessenshi. Yes, some mutu saying that Jim Drew, Teddy Listen, Senyoya, Gashuila. Kesi, Lizenalia, should do you nabina, Mazu, Lungtinki, Teddy Kaba Antadina, Leo Gay Gucci, Truge Sunga Nito Tota, Truge Chinga, Dundungu, Tanasin, Truge Niku, Leo Nangata, Truge Nige, Tru Dunduila, Yashuila. Leo Gay Gucci, Truge Sunga Nito Tota, Truge Chinga, Dundungu. 唐乃心初给你古来往安安他初给你给初顿顿一了其实穷人地归托里亚达西来在那里亚兄弟有那边呢天个切这一期那么呢想了这事了这顿关键那若老给了他的我最穷人地归托里亚他的得对张把杨迪起查中马国际给嘎达的唐乃心起天门点着拉索不定这姑娘下一了老老都是呢来是安妮给了母推荐
2: 接着那个学习，老老。到今那里啊，学的呀，可是呢，他的南西的今年查的多，今年查不清不学，但用多了。
0: 这些这些。
2: 印度当然说，这出国当年参加什么的，反正能不学的也得出国，今年他统计的要学过了是吧？
0: 是吧了。
2: 统计的要学就过了，今年可是呢，两地的学习就过了是吧了？今年你开车学的，但两地的统计啥的。
0: 第二代节，俺那爸大啥的，就在村子去啊，是吧？是了。
2: 俺那也是属于过去的个大大世界国家，他确定都领家的了，成不了通家代节。俺就通用过了，本查查修了这个数量，真这个村大起，但修了的肯定那就在村子肯定那什么节，俺就带为呢，你通家拿了了呀，明年也拿了了呀，村大的，七八月，我这六十八度，明年也拿村大的做当地占用个有四个月了吧？
0: 是了。
2: 这咱第一队用做这。
0: 철두그두주된저질리도진는남창조어린이네
2: 대작 저주 여자 티키란티달 차이어들이네 뉴비도면도 잡장 최고도 최고도 디지직게도 최고면도나 오즈몽에 다다 신이선데 제비나 잡동원에 다인도 아니 디 여자 배주주디 시고가 저부로 차인 고동아
0: 제제
2: 아니 디주도 세우 매부다 디주도 아니 그냥 통계 그글이라 그냥 마디 비슈 차인 우리 자다 디인도 아니 나가서도 아무리 카카 예바 베네 키시밀로 속든데 소도 왔대다 하나 먼저 급리든데 차차제 전년든데 유의는 안 더주 급리 통고 문화 제가 저주 있는 학과도 있는 먼저

0: sabchadi.
1: Gela chechi de yoche de kasure lo kase kase tu tu ko rengsing ning ba cha tu ra ba
0: ki. Tadi de re le chik su su ta bu ja ya ge mang le ta chik pe ju cha mang le ba.
1: Je je je.
0: Ne kha sen ka ji ta chi ge kore ya bu ja ya le.
1: O.
0: Ge ka sun ta ra ta bu ja shi ra men ge de an ga zu pe sa de ni ma de cha su za an de na li ya de che yong ru ba ni ma
1: 当然对你们批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태동 제괴배 긴기 추수의 고탄 까마 십주 시행의 영용력이야 점주 태제리 생기 다치 교인 대표 토기 다다 녀람기 태동디 죽지제 아니 나나주 지 표랑 경정기 루젠 전소기 다다 지 강세 보류 전도디 있는 외수 태동 쇼이 내년 아주 다다 지 롱진 토기 자람기 태동디 있는 표조 롱진 연친 레공 기 표가 롱진 토리야 모티 쇼이 되도 관심 나로나 레세기라 모티 소로
0: 레세 제단 단데 체주 여제디 인지 민지기 참을 뉴베 요치 규제 데네 있는 아주 녀 단데 쇼이 차부던 뒤 딜렘드 세우 고고 요르라 딜렘 세우 예배 간이야 된자 파르다티 인지 민지기
1: 레세
0: 추고 뒤인다 다수수 땡주 유삼제 이제 제비는 아니
1: 지기
0: 잡아 숙치 체르체르 두두 가지 우주제 다체 민을 받아 가지고
1: 추고
0: 다양한 우주 개발이 가오시라 만나는 약을 예배 수도와 우주시 개발이 돼 아니 남다 매서 수수수 땡주다 대만 섬으로시라 개비는 아니 우주 개도 아니 축지 군이 맞춰지도 내주 라니가 쉬고 여자다 먼저 뒤인도 틸럼 세비 관리야 된자 그 체주 여자디 참블 뉴욕이와 디가니야 아닌가죠 격제 춘지티 남식단디 통계대제 이케나 격제 춘지티 당분이 집변의 무주중론과 자다주 다 초고 유자 게디케나디 차부단제 차우식 주문단제 통계요면 대그자는 단 두고 말봐
1: 지금 내가
0: 단 두고 말 니네 틀렴디 당분 쇼인의 두고네 쇼인지민지 소수대 이해돼 봐주 저희 계주레스
1: 제자들
0: 중에 있는 만주 인지민지 기타 뒤에벨롭제나 레스시 슈샤유라 대진디나 레다 대진 돈이 망고 열단데 로미캐가 돈이 랑안주 단데 자나 사제 카셀이야 지금 로만라타 첨부 지금 로젠 추베 가제된데 단제 아니 공주도 더 내줄란 요 카단데 축제르 민가 정가제 매체제 이제 스카니즈데 된다고
1: 제제제
0: 카세 두고 내줄라 카세야 비게야 고코제는 디 이제 차부터 주디 아니 차부터 내려 비게 다가스 이제 제협들의 급제 걸
1: 고코
0: 아니 차베 지금 너무 수 지금 많이 로브스 인선데
1: 제협관 축제 주지세게
0: 봐 인지민지 저래 내주 차대어도 주 인지민지 예래도와 덴부르도게 차례 비게 즉 차라 돈이 돈이래 되네 디나라 차례나 니게 된장을야 고린다 도바 니가 하리에 타스이자데 가장 개점 주자데어레스
1: 저다
0: 비는 예트리디나 세세슈 독스체 세세슈 규칙 제르바
1: 젤라
0: 디네 있는 아주 단데 무주 슐럼가네 뒤 대베 사고 니 콘데 롭제 나로리아 무주 슐럼 나로리 아주 바카 저 초그레 마 초그 말에 써야 돼 직세르 담베 개제 예 디나라 가르시브라선 사자 카젤 바과 무주 슐럼가 저 초그 요레 사제 카질이야 조초고 요마레 이내레 지르 기거기 지기 무주슝롱 그 팀로 날잖아 바바디 에지 조마초베 딘데 도담 요레
1: 레세 다
0: 조초가 사제 딜이야 카레스나 아니 바바디게 조초고 요나 조초가 사제 딘데 기란 바바디 무주슝롱아 조초세 총게다 사군디데 이면에 바바디 섭섭 가전에 지네 바바 다니 코로나람도 디갈 미견 초고 마레 디 담보체
1: 레세
0: 니버디 틸렘디 쇼예예데 태국 요레
1: 레세
0: 디 니버체 숨버디는 대작 샤무티 인지 민지 샤무 야고체 고용국 요래 디스 시버디 암지 단주디 지 가르스네 코라가 뉴다 뉴체제 여봐 어디 춘지 차디 인지 민지 익섭치스 데네 있는 가버디는 어느 남실이야 토나야고 요 지제 도체 디다 초체 당아조 장조 종그 사공리야 당은주 가르세는 배우 사공리 무주충 넘어가리야 바꽈당 디메기

0: 기여봐. 제가 제단 가지 전달해 나오면 되는데 오늘 전달 직디게 다 티그 직디게 진주기 가르스네 럭다디게 진주년다고 럭다디게 저쪽 안 세왕 도담레 진접진 그 진주기 진주 도담날이야 세왕 도담 당 아주 세왕 도담 시디 직대 전에 숙치잡에서 계제디 태잡에서 고르고 동안 정말 돌레 디 가르시고 그래서는 톤 중에 대유다 즉 직 직내는 디 직 저버레 디직내 세우 가요래 니네는 톤대고 가요래 순내는 계란 낭도에도 상매 따신이 도돈다 고도니지 가요래 시내는 디계급 체시된 바 가요래라 팀루다 팀베 전다 가요래 재단 계란 그디 톤벌라 낭도에 마톤 돈도다 만나와 마중화산데 샤위나 아니 요야요 마르카지 그가 단데 뒤누시비 말롭스 기르 따바 녀제랑 다 롭스 기르 마르산데 셰브라 롭스 먼저 부주간에 개비어로 봐 달로
1: 주바로 봐
0: 제단 디디 아니 또저 도덤치디요 다 주고 섭서절아 주고 섭서절아 저는 용고 말에 도덤치디요 도덤 냄새는 유래다 다 가르스나 되게 시야냐 닌거 말 아주 단 드리케서 감로 주고디 다 뒤 뒤데벨롭제나 녀셰비 감로 주고 주고 언니들레 가르스나 심이다 지지 지 가르스네 알라베고 대면서 지당서 차디기도 와. 심이 되면 다 지지 예도도 와. 예도도 와. 따탄다 버지질 미시오죠 오고 요래. 니가 시부 여장 카지 니가 요에 최고면 내줄하 되어래. 타장 카지 디미 오고 니가 시부 도스다 내줄하 수습 럽뉴고 요 말봐. 도스 럽윤데다 니가 요에 문수다 망조고 럽니문고 요랑 안저 디날이야 망조가야 태된치로 지금 저 짐주사다 짐주 토덤 첨부다 짐주 년도 첨부 지고가 라키하고 말했어. 봐.
1: 제가
0: 나나 단다 도도는 승도와 디데라키아 요마르디 짐주사든 아주 지르게 저버레 지르게 도담레 지르게 된자리 봐.
1: 제제.
0: 저다 지르게 저버레 저다 디 지르게 구름 스쳐져 가지고 디날 딘데 추유되어 디 추유인데 아니 아주 인지민 지 상매 라피게야 도담치 투구 말에 라가 럽 욕셔 야마지 아주 러바 디스 부고도 좀 년가 시부터 단저 럽 추야르게 산데 멤체 더저 파르케비야 테든치 제샤네 뉴바 여르바
1: Part
0: Yabinde, Topart Yany, your Tondune, Pigayashi, Nashki degre. Chetanganzo, Gamlo, to go to the Dos consumers, Shivich, Dine, the Gonzo, Bugut, Domnat, Bugut, Digger, Short, Damanguja, Tashinashi, Bugut, Sanjo, Nale, Shonje, Mamma Bobje, Jimbatanis, on the Chacha, Sanjo, Nalole, Shonje, Lodging, that's Emida, Dani, Samlo, Leomar, Sugun, Leomarva. Ani, Samlo, that Sugumanon, Jerlam, the Lunday, Yomari, Chetan Lunday, Medugonzo, Jerlam, Delia. Labdena kela chigoge la kigmare, nganzu kimda chigoge la kigmare, chata nganzu di chizo degui todam chigure, chata todam chamu sumna la deus chudia, chata di indi nganzu terikesa chi gamlo chugo andra mewa, tamna dike babi yungo, andra mewa dike jimri nyandoba ya dugo, kachacha dugure, sui shigo, nganzu shayag logo khane lebre, di nakzo na chugure chugmare, nganzu jimri todam na chana jubi kanchubun ju onye da andra kanchubun ju 안다 매체 또 가지고 좀 독상이 되게 낙조나 취되었다. 단단 낙조디 단단 중요한게 단단 낙조디 즉 돌진 차다 낙조들이야.
1: 도담
0: 도담 치고야 단단 단단 신에 뒤 뒤나 퇴행 것도가.
1: 제가
0: 퇴행 된 아주 뒤 인지 민직 뒤날이야. 수시고를 뒤 뒤에 내가 친이 되게 로고도 내려버려. 아니 뒤에 수승겹 치고 그래.
1: 일로리야.
0: 아니 그 세종 구제가 디걸 캡 숨겹 치그래 그래 된 낙조래 말해 한 줄 낙조서 도스 제제 시기 열어 봐 디걸 야 숨겹 치기 맨 디걸 로고 하네 레브레
1: 봐
0: 어떤 데 샤샤샤 안다 마가 또나 디게 디 나가간 샤자 나가 또 사지 주준데 조금 이제 수제 부고 된데 건조모 주선 장 한도 주고 데 급리 냠지 주고 멤버 급리 뎁디 주고 멤버 디나리아 코리오 조부 수업다 디나리아 로춘주지 된데 그 배주체제 된자 인가 뎁디 아주 디 디날이야 하장이 니가 참 제시하래 저쪽 안가 자작 내주딘데 통인데 먼저 팀루간에 니가 다세 치고 하시다 팀루간에 컨데스체 비게야 추드마스네 추미디 간에 퇴도래 단데데 조금 딘데 추조금 딘데 퇴인데 비게 추미디 간에 퇴브래 그봐 안에 가서 디냐 단데 뒤는 쉬비 주고 디 디체진 장물을 왜 이 주고 디 수입대 장물을 왜 안에 개가 그 비제대 딱다를 왜 먼저 디게 체륜베다 디가 창가가 춘지 채워서 된다 가서 통계 춘지 디날이야 돈나 디게 법이 오면 디나 창가가 춘지 채우라 정말 아주 창가가 춘지 채배시고 아니 창가 여 디게 가서 디날 안다 가야다 도거샤 디샤세 사제 컨데스 구디 채고 이메르바 이게 가서 인지민지 디나고도 디만남이 아니 가서 인지 디날이야 챌린한테 가고 제 카지 이제 샤샤다 카지 제다 무슨 비게 갈래시 우게 두가치 디파나티 아니 디 비게 카지기 조고 쇠샤자다 카지기 디나 갈래시 비게고야디 디겐다레 말해라 봐
2: 저발라
0: 핑 핀데 샤고야 가래 혼자 딘데 괜히도 무슨 근데 딘데 간주면 저 쇼고야 김제 가래 수슈 주고여라
2: 와
0: 쇼니데 수레 그러봐 띵은 저 제주 여고체 고란주 봐 뒤제 학과도 두고 뒤 직디게 가서 디 레저 참 쇼질려야 통 구고래 두고디 단도 스닝 좀 잡답 뒤 차가 좀도 디 뒤주 이제 집에나 디게 자그로 주디 디나로 럭자 디게 고리 거제 접수 그래봐
2: 저
0: 간 레저 참 쇼죠 디게 수치 그 여래 디게 간저 통 통 고래 저당 간저 장가간 춘지 치사데 장가 춘지 제브 간저 도담치야 돼 딕지 제진세리 여봐 세상 단도 디나로리아 감로 주고 주고 어야티 다 게르 딘데게 다 주고 어야티 리그디게레 키나네베 춘지 마침네 카지기 겹로 안다디간에 아저르제 급 가셔가 가다 세브르제 급 가셔가 지금 제 딘데 틱 딘데 간이 이기 챙겨르지 중남 때문에 산들게 마까 안다디 디날 마급 간주네 급 저도 간가 간주네 그 줄음 간다 간주네 짐주 짐루 다 게디어레 저단 저도 간가 간주 도담 마체비 있는 탄데 직 토마다 가가치 걸때다 저 콩큐그레 큐그마레 간주 저도 삼로스탄 고동아 제단 탄데부도 딘데 마마 마운트 컨데스 제제 더브레 컨데스 제 기브레르와 컨데스 제 캬르레 나자드 마스네 지 제단 전에 직도 마케니다 총게 나로리 디 야음 마 매우디게 토잉이 되게 총게가 나자질 시고 여러베 정식빙 시고레
2: 제제제
0: 아니 지금 아주 디고질 찾아는 디고기 디 나로로 어떻게 고예연이 기본이 된다 가니야 쇼고 쇼든데 자자 다저든데 자이 대중앙 차트야디 통계 나자 차트야로 봐 대중앙은 주 장수 수도 근데 소라 수자가 용거래 제장 아주 추도 무슨에 취미디 까마도 비나 다단데 먼저 도듬치디 중앙의 낙소티 돌돌 돌게다야다 낙소를 도듬치야디 시주 템버리 주주 템버리 디나리아 내가 체시 템버리 제단 디 템드 잘해야 된다 되시오 차브레
2: 제단
0: 디 인도 먼저 레스 사지 주주 딘데지리아 니즈라 키마지 체코야 지미노아 제단 더주 있는 수레 다고 수레 말한주님 주시오라 수부고 있는 수파주 반바답주로치 사지 계지 시그 여러와
2: 나
0: 수부고래 수반바답구래 여러와 부고디 밤수레 성원주 이 역제고고 여러와 제단 건조 랍제 연유레 딘데가리아 다치 부고도 인제 쇼야키 로젤 리그 여러마레 단단 건조 지 년도 나로리아 Yana tinte pu lo chengo chengyo chige pöliya ane gamlo ki bakwa chishonje bawa daga yonbaris chiba shivuji ten tiongha shivuji ta hang shivu
2: sengruwa.
0: Anzu tebi, chile gane tebi ne, bukudi lo chengo ina bakwa chishon chukruwa ane. Anzu tante deya miyuk mundu, deya tiongha tang mundu, di chedangla bobo ki guya mundu, di lo chengo ya bakwa chishon chukruwa chukumare. Jigne morang tenja yore yobare, nyine morang chukwa di tante miliya dungure dungumare. 침루 고래나 길 로제가 바과디 쉔추고 요마 디제 셴이 요마레 김마셰브제 부부디 아니 펠리아 바바다가 침제 바과디 쉔제 주요레 마요 답할로레 딜리아 페 아니 랑가가네 파르키 베트제디도 체제네 딜리 도영하다 딜리 항상으로 와
2: 줄라
0: 아부부디 디 마시제네 딜리 요베 디어 마나 삼루제 파메 제돈다 간지돌 디어 딜리 짐주기 마나게디 디 라키 요르베 로초가야 칼베 라키 요르베 Di kamlo di bagwa re ma re rwa. Di shen chogu re ma re, di timlu re ma re, di shunglam di ka banja yin di shunglam di yonsi di ka liya ka di rwa sirene tsu yonbi na sirene bar ki bugu da dunga da dami na ne ju di phoog sa jan nal haas na na pene dang yun ni di todam che vre che ma re, ngansi tuks che da gu go rwa. Na di ne ju la haas na, di ne ju la sha, phoola ne ju la sha, phoola dunga jib sha, phoola ya jim ju ne ju jib la sha si na, ani pene tsu kandis li vre. 제단 또 조금 하면 먼저 삼로시 당국도 제단 칠레가네 시험에 초진에 전에 지금 항사야다 지금 시우지 레스함 시우지 도부슈 레스함다 시우지기 지금 박자 레스함에 영란주 디날이야 지금 주기 날이야 근데 진짜 튕기들에 내가 먼저 칠레가네 대두 아니 먼저네 때는 항사야다 로파야다 이제 근데 있나 삼 니가 된데 통용도 와 로중아야 감로 바바 쇼인데 쇼 조금 해봐 팀로나 융슈레로 봐 맞죠. 라트리 룸질레님도 쇼초고 말.
2: 로츠도.
0: 로츠도 야케님도 광고다디게 쇼초고요 말에.
2: 레슬레스.
0: 아니 디인데 로츠업게님도 칼로에 라기들 로츠온다 큐르네제 라기들 렌토요 말에. 아니 감로 바과디 그디네 쇼토고도 로츠업게님도 쇼토고노와.
2: Rishya.
0: Diyang nga zu denja shamu kongu gu yuwa shita murangi di laki di che lunba gu gu yuwa. Din denja ga shi jitiga jirga mengshi shi jitiga shi mchi gu gu duwa.
2: Rishya.
0: Din mewa ya nga zu denja ga liya shiwa ji hangsa ga cha bugu di shiwa ri nga zu bugu di nga nga zu yanyo bugu du zu inti yawar basi. Ka chi inti ga samda ngu na chani piki ga liya inti rey ma ri.
2: Listen,
0: listen,
2: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listen

0: 曾松恰的人年就在推进各种人别目的结果咋咋无安别行越别过容。
1: 年度人民女子处理将用起来数百担心针对他在就职为国所引下面的前期南屯十之南三若南。
2: 推入三八堂江南三八乐器恰下三八。
0: 지급소지시진핑기악취섬에배기팅럽제조준처교로카조세드나로지낭랑경종등위기정용기미리카기망조기니치디켄디엔신조례폐제담바타뇌규장마폐제담바인내유구르소아튼례폐제주교로군디담바소아치디강종사드토뷰다콩비기류사바시잠엽시샤마태고르기선규세라나미린웨콩랑경종기급당부지야튼례콩비초진능주총결도초부타초진티대당중최다사뒤지야튼례콩비동외나바사바뒤규제된조치바마세초진토아터동켄딘드락소아튼제점된타체례개비십주소아체입시中国千里抗沙港千里党军工新主所以那些沙堆机港吹得设计的建国的话无军协议他定给这样团列狂别创新团让其拿给列力卡给千里开发片约边马前上面推摩托看着切的这样团列狂别东九的程度那月他定给冲突铁局清晰冲车贴的顶色东九若月结束不是참도총결의표김지야마간세유공시련진진동류황키지야튼례폐제동외각도시교마시튼례폐제동규마라퇴고창도동치섬시코드나유비안주타디인속진기냠용당중제조동제디튼례도지를동규인시송시랑경정신조천리강조례심주강기심주바대진저가기北列的七列地不足共七的北列庄列天列北大狂别永久了原来看来七月节什么事大定给创新托马德国的同居的松党车座电动松级新别南昌卡级了看见下的让中级这样天列北大狂别永久谈三地庄列北界东位南北三北地久了关地党月节什么事让教中新列创新厅给厅长宣布普准期安住沙堆庄列给团员了新年这样团列的沙堆抵抗了松脚七八堂忙着出不差的区别各自的纪念他们进去就赢这个年段下面你说在我来龙就怕了这样国产提出给住所在签约别这样团列的让中给中队团列堂蒙住团列忙着团列系了空别东九营系送不是几个说起习近平给平原中偏见动画了让我给开局了密隔断了天安年国主的北大空别永久的观点动革不谈与不当对年杀对天天来接天天偏见动革了拉瓜多天天行找列谈那个账面天天偏见修建动革是做不对那句陪协局的差不多重建呢让中的女局长面团列几句口气也不谈第六困难了重建提用的女局长面提供了马泽国的同居的家当国主当年村大人行的南昌开进卡级准入时陪下女女局长面三百参与公司联勤将其并起提供南给女局长面提供直接推动都改动谈成绩一些改决大共计减送七个月了女局长们启动减送谈也给给天界用交谈天界脱学给特区团结起下去逐个月结束不是人类党与国的团联念着了关地东九年这个书记习近平给让中给提供来着谈送这些的团恶了西族年让中了团别狂别给卡抓时间第二亚格拉宁之重建给高了重作第二那把三家系统求援高了重作的日给康东藏马线林区南给康东藏马的这部大约金有多这月你们没多给大约没问别尊重系出援也对第二重作咱们给新建林区铁大七座所过一切有事宁之重建的车业区高了重作新建土些电视建国的话马金贵也安住你们没多谈离故事所得不应别场面抗对大的突出越界送不是这一去宁之重建真不重作为两个给德国委员到我切定期罗大的重作新建土些电视里用不过了去中年了用个度界送不是林业党与国人娘这个规矩忙不过高了重作第二推卸的尊重再不谈 유고로 체초바 용법 여바지 응응규로 도비없이 갈라총조 일량가기 조리님의 도치 안지 다유에게 퉁공 폐주다 폐계 동외 레남사바되 유라 라세 유고로 내린 칸탄 저와 제디 링크 동사탄 망수의 냠리 리카기 신제기 조안용규 수아규디 제디 열규기 닝지 제바라 뇽르 툽규로 퉁긴주 유지 숨바시 자당기 쪼라니 위뉴 딘시 파르타 랑중 캄니 링니게 데모 파라 로지낭 랑종기 비다 콩비기 람비토아 견주 강규 용화 치신 유라 켄디엔 튜엔레 페가 상부 중화 마시 망주 데자 체로 친신 지금 수지 신 친빈 긴아 주 什麼 셈라 덴보롱 예비 사디 부주체 양람 사비토아 비즈인 친부 중규 로기 팅럽진기 강종기 레젠 서바 좀신 유브시
1: 接下来你是你你让要将其旅者政策各主席不堂每日起随军旅者政策各主席为政都参谋局的话他推门操不开其旅者不去你现在让在几个人我们呢撒推旅者为娘上抗力文白切有些相当提过其三句雄鹰接下来你是你你给其中基本坦培密给其中保留特多国族不堂政都操作无切不月将铁道里空气推门流金星来昂唐不投入他他是从给推门如果了培密给昂唐不投入些 냠디진도나타세팀루칼라촉중카베냠디케앙탕부토비브타닝티팀루칼라촉중카베냠디케앙탕부토비브리 균과 장배 람루 락다 체유타 젠도 팅만 체브게 타도나 참드루가키 가차니시 돌니시 토네 토가 루가레 넘버 게유리 렌초 볼류 기베 미숨 람루케 참드 팀루카게 루미 덴지케루케 앙타부토베 가조 쳔부총 시숨프리 지체니시니 총교 편숨케 남차 망부 젠도 죽지 유리 나리 팀루가게 포츠리라 기베 미티지케 도저 젠도케 앙타부토비부타 토게 팀루가케 삼덴 최준라 피미케 미솜동케 도저 젠도케 앙타부토비부리 기부타 피미케 미니게 타도양고초 유제 닝제 팀루가케 부중타 타세 팀루가케 학준라 앙타부토비부리 롭세 캬고케 투미 제스트리라 기베 미게 기예 앙타부토비부타 나즈 팀루가케 튼주주마 피미케 미게 기예 앙타부토비부리 미시비에 포모냠세이케 균퇴진도나 롭세캬곤케 튀미루카라 앙탕부토비오시 기베미치지에 두지진도나 앙탕부토비엔 포부치린케 제티겐라케 슈치갑교타 응리루가지 심초 첨부제나와 토치슈인시송크리 퓨미케 미솜도이 두지진도나 앙탕부토비엔 삼덴슈준케 타팅진도나 앙탕부토바 셈난가조 첨부총시송크리 기베미 게기 이젠도나 앙탕부토비엔 제스링키 중제상부토바 가조 침부총 지소 편정 잠마 임바 게컵기 첩제디 젠도 치제카나 슈토부체 균인시 송크리 페미 게미 게기 이젠도나 앙탕부토비엔 튼줍 쯤에 퍼유 키치 시지 존린 토바 가조 침부총라 타딘 젠도나 낭종급기 추세디 된토총시 송크리 기부탄 페미키 림송 양촌 젠도나 타세 튐루카키 루미 리카 한키 미 조숨차 계초 청년 기베 적중키 앙탕보다 유진 롭스 캬공키 赵야 준키 미 죽지차 직례고 청년 비미 적중키 앙탕보다 유리 기베 림송 양촌나 앙탕부터변 리카 한키 샘난 앙자 대장 마춘라 중재 양야부터 중시송 유리 비미키 림송 양촌나 앙탕부터변 赵야 준키 중재 양부터 토변 삼삼마 중시송 유리 지체니스니니킹아조급디정영키류제젠초키타메젠도강제보류타도양고초신타르능주루가키두차직도레고이토네젠도르키앙탕불안유프리능주루카키루미뱀군게낭종후르타제브유줌제상부터총캐시펜제성디야구마초나보로티주이탑제규제잔예디가러구설토치슈균이시송프리
0: 让永中的旅者建筑各处批不谈每日给水军旅者建筑各处把各处不念诵让永给四个卡给旅者别人女与个短信约铁锤给平民旅者别建设卡度宁道不切给给推了不撒别平民给娘上抗力恩把他切约不信什么帝国的给生就先说呢 차제 볼레 젠도르 치유토 니돈러르 게비에 젠슈바 스남 추진기 젠도르 마치에 관계 처지 앙사르 치신 옆시 코밍은에 제나 다딘게 루이제 젠조아티니 메제 트웨게 젠도르 토마티기 옆시 시제 티미주가게 루미 스남 추진기 젠도르 친부딘제 나 슈딘 당부인 첸딘 빠르 야구시 녀기인 시송시 Jinri toa kumutan rogbe wara pianzun shuandi yagu chungwe, jindur gi giega mangbu lang yubsi. Masi, sunam chunju chile gi chadu bolu giegin xingmina yang, tadin zhongyong gi luizie jindua toa shu tuba tini, loma rin chadu bolu ro gabu yu la yu rin yun yung qiba tan kati dami. Tadin gi jindu na shub gi, mizi calung gi gui rim nang njibara gawe pakja yang xa yubsi. Sunam chuchun ki, nye bolo gyegab xie kona ngwamba liya tabze la tona te zam yungu mindu. Dabu lekba xik la, rogbe bolo gyagdan soa chua kengji te zubji che chungwe chumze yagbo top chung. Leji ngan zui lebe zinu te da laglindu kyo tuba che gyun xie sungba xe. Lo sumju songa ra lebe luize ba gyan che zhang chun ni, dili longgoro dimzhu che bu gyu, la suye pyunmi ki lanchu bolo ruga na zui tup zam chungwe. Kama zhang yong ge lui zhe zhen zwa ge pyo mien ming ye lam lu ge lan chu bo lu zhen dun na shu dien sumpa ti yin pshi. La za zhong ge re tu mi ru ga ge ru mi zhang jun ki, reng ni lo sum zhu su nga ra zhang yong ge lui zhe zhen zwa ge pyo mien lan chu bo lu zhen dun na lar yang shu gyu chung wa ra ha chang ka bu chung xie sumpa chi. Ta din ge zhen dur tua, zhang jun zhen dun na shu bie tu zui la cia ga yu na yang, kong ge lo na chung we zhen shu ba cao dang zha wa ra zhen zhen nang reng nu kang yue dun yu pshi. Zhang Jun ki, lo zui diri lip tu zhong dar tan zhen dun nang gale kak zam du gyan nye reng nu yu gu dun yu. Xuan ge cui ngan zui cip qi tu ba tung du sem nang ga zuri yang gi gu du jie sumba xie. Pui mi ki jik li tan pin dung zhen du ro ca zao wu ngang qi ba tan. Nal ju tu mi ru ga gi ru mi ren jian zhu ma ta ding zhong yong gi lui jie zhen zua nang shu din xie ba ti xie. Ren jian zhu mi tang tong ma ra ga chua zam yin ni 타장이에 차샤라 규르게 미티웨야 망과 핀두 남자나 슈부타 퓨리게 루이제비에 계급기 첩슈디 계지진제 토아 교토규 로여지 숨바시 미르요의 콩 렌진제메 질르니동 자미 니슈 저주르 갸용게 중조 핀숨게 지 턴두르낭 베메게 핀두 젠두르게 앙 숨블랑 옙시 젠두 차치 콩게 체도 페도 라니 너주 첩제디 거디 정용게 류제 젠초나 슈니 페메게 저그리 젠두르게 앙탕부타 페메게 핀두 젠두르게 앙니블랑 옙시 렌제 주미 랑니게 로줄라 윤종 제비 더동 모두 비준 체디 게용단 계지 젠두르토아 춤제 텔레 약바시 투규 로예치 숨시 这样南面这位托平面绿节不脆帮儿切记给推了不撒别撒对平面给娘们上恩巴的切据宽罪别把绿面给撒对平面给别不列件总线约不谈让中给绿节恰下必打狂别东局了平面给都不说结束必须约不谁虽然他们确诊起他定给监督的托子女七月平面绿节帮妈母我先穷宽罪让你给监女有个对你冲着上不对突不起个月节什么谁 人家这面来个康熙银荣别把绿面七个月别绿节把翠江刚刚了炸米中些松些张军去人数平面绿节把永吉子女有个对年绿节给普通永久的突居明天学个银些松些出自特别绿节给对面去绿节被杂差给针对月了对面提起多接触给来团别讲刚刚开始签约 让用中期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利期随军绿色政策各主席不谈米
1: 他们呢，伢在成都我那些呢，开港全部是接送不的。社保头上成都七个免税减送七个呢，开港全部严。刚过成都去深圳市区通报，社保头位刘杰把郭南娃他，苏龙米大娃说起内最团那位免税减送如卡去彻底安沙前呢，争取被苏北电台严厉起预批。 刚过成都去免税减送民呢，深圳市区车间电单很干去当局书记。 主任一些时间去俺最近做运行安全的危险公司林食堂特技所牛角浪口堂牛角面子提醒苏龙地铁所提及节约特动银行大街堂马给牛角出及矿内参加所以面具地铁样提及节约及送礼长下当用点别针对了其类给先期别崩卡的面对面容吸引天地将用去旅游镇做起长期南昌体七旅途影响那么是他这个年代面别切忙不远先期错过题明年四季来注意不他错过温泉内切过切的先期班列过重大切线让与他给客人别立即开来注意先期崩卡足的温泉内切迫不所及年开十几千年推门入卡出去旅游把松松蹲来针对长下永久吞给家园长期针对去先期班人情他们俺最车子来天，俺是那边月，先去错过做过呢，正在西皮七百牌，俺最先去错过，到我短板先去被中大增着天卡些边月就送不了。隔壁女在正做天，车主不留正着天，只能俺把那车子钱又不疼。正着三百，帮着三几趟，正着些多就够钱不疼，三对口有了车位，车主正多去车主不两单月，车主不留正着大用去艰苦啊，将车主不留天做起操作，留清去。他定针对了具备保罗体三团南西的名店全国前辈采取保罗实验这类三位大用前辈体俺最年代长着些的针对第二头年脚建立前有几送不的
0: 这个六年年最别是接近你学几年让邓伟的书记选拔让用中的主席干嘛车电机让用中团结电价为两港的仓中仓都作用那年昨年烈烈提供的成名了东电堂提给了具体级别两段新旧规定那么些况且团结电价国的基础书记习近平的也是开进落不状态来到定时节的推动那么更多团结电价的遭谈不了数年来自于促进电联面对把切的明晚忙着的车刷党用努力的电价谈基础既用的西端电力送供其改变年数闹事干嘛车电器团结电价的忙着遭谈狂别的梦西人别让中的团结电价的年给开局党送至切的我们跟着立学堂大学企业别比这连锁当年团结电价的他在电不送给托孙车有他用车的团结电价的用尽车位推不了原金定时千年早去高追的落松的差距定时别个团的牌松多托孙车给车的托他们松党也把他松给扔着团结千年却卡给跟着年不这个团的牌松多偏着突破尊龄车的列于我党特别唐博的概念我们跟着立学的念了给我车的电价当动技术却用年切入当个生具几个什么店铺主人亲密了东电堂提给了具体级别列断了他们今年不切的初级托为电价托年约定电轨党必大狂别永久的松江切轨系送不深
3: 本就三九的娘丈
4: 在确实局巨炸级别怕能落坑
3: 龙库盲做落过级别 Silky 的蜜
1: 这个领悟奶奶区别是这些居国奶奶是年牌赠送车的领内就在推荐各种年把差不多年限领内留在政策堂从对推来文教节前一批就在推荐领瑞阳都厕所天津留在领内的内所错的没得给全国针对他如果差不多所及中文堂有国为一万超一批有国话李军贵客瑞阳堂差不多文明学校领内所其国南所比都贵几不穷是送不的就在推进去做内旅游历史演变观念中国刚果震动去将其南去珍惜把恶制他一往朝一批即便促进去安堂不投烟王允飞去安堂不投板搞不穷但今年年长去超不错震动体力难修卷归拢其军营系送不的明不如不堂明明能出东国轮北可因素普内恰得南浪去车不堂可入去温泉美别错啊鸡汤也难不错温板钱马赛刚爱他们他女就长嘛国谢所以南北文把切别中明他与国盲背一万朝一批女国话潘耀之夜参对他给他今年的两年头穷是送不的各地就在推进托老师他为的你们去这月开光去推民参对配马赛推蒙托参对冲击去责助他 미군장부냠래심주디네키요와초티참드총기키타도老西不是冲击他，早就冲击去这位地团前沿明大贵有利。老西真不行。

0: 폐계계 렉자 타 미리카기 망조기 지도 덴베 초외 괴고 타 내민 참발제 체디 퓨럽살베 랑자 타 팀버 타 사듀 케주 덴베 지조 링로 팅럽진 조준기 럼부살바식 되유 탄잠기 십제 퇴응을 시총내 릭베 슝루 릉유 젠타 락린 젠라 군디 당치 신의 마그시 링로 사토 자와 초디 지소 링로 팅럽 젠키 편종 살바 조르라 모투 튕긴 조르토바 락린레 라저 강릭 토비에
1: 징네 냠제 타 삼바지 튜니 마그스 링로 미셈소 띵습속베 멍시 템보시인라 듀럽사베 땅키 벽용제 추기 징네기 켜제 지견 춤네 팅럭진키 편종 사바 조준 체바라 삼베 도쇼 지도지여 벽이 표종 수교 징네니 중회 표종 수교 징네기 주제 켜진 시긴바타 중회 튠조 냠네 타 나무 지튠기 주용 도시티 퓨리 망초기 차타 차신 핀준 저와 서바타 추진 뒤나 장부 차바타 미망나 도슈 체외 박자기 린타 진초타 체뒤 첨든 중내 사토로 친릭탄 튠비 리베 슝루 캡데 동와라 링네타 샘캄기 멍시된도 진유 규르사베 당키 표경 제추기 접치워 표기 표중 수규 링네르 송경 균진타 사르드 피게르 구디 딘디 당외 표기 소와 리바타 당가 링중소 외민 링내 쉬샤르 규림 정신키 송경 토바타 순슈 피와마세 수규 링내 롭차르 규남 젠기고네 캡테 토비에 표기 로사타 쇼던소 망스 튜진티니 미리카 와르키 종타 비리 냠제 제기 시딘 케젠 시도규르예 표기 표중 수규 링내르 사르드 정신키 초규르타 사르드 정신키 피게 동지 순슈 사바 피와타 中华每日推梦了王位三百七十九天之内记错人路停日间期盆中三百组准确把的每日卡个盲错记罗心集团啊别特级别读书全部记得这一暂别出行列同梅三天村我将阿姆列电团读书我培育普及前不谈压住给把单期培给你送着你去孙娘推别狼人席日了推日三百当期培养这去
2: 团队的去年凭借团队入住旅店时间时江南沙巴的宋哲尼母体十多当地推入沙巴当地培养这去恰仓瓦塘念了去瓦却用这一个呢老大切记记错人路停入进去盆中沙巴组织店主江克用瓦的母体归队天年马克思人路给店团给军心抗战沙特罗南亚也得路不得给你时
1: 新格林街矿头南部村深处不停的国脚托抗中沙多松地尼给电团都不需要钱不温吧写亏呗做米提的新格林街项目南部村母体街给用额季额最新的托片边边国的贵贝亲总国脚托靠我朋友当天的照片米罗尼尔啊写亏不提新西纳罗纳
0: 也退所强的创业日务期总统康萨尔王江启有路街内也都给边百姓天呀总统谈帕大吉利加拉扎米月别加三卡香启给兰尼吉西兰月给日务期大将同步列区唐布尔大将所把车车尊前部卓兰也运气邱有南启读书塔将我自己张西七星月连密顿月别如穷天呢日务期 烈雨唐伯烈雨张塔给用额镜额子行大通间边边如你车行也不谈空气妥当前边烈雨给极对枪塘加三卡香气全南大街里松之双额也熊南大将气跟着差都不行也米特布拉店内张西尔给两个脚不贴上车给没不谈如米用给人大忙学了米阿别也出游马到张西尔托给没出游嘎查呢 铁矿那儿人气站估计多，这边边马上长白蓝的铁蛋儿写不？边边熊蓝金德布这呢两个车的落你是怎样送的？边边唐熊蓝去连车顶不呢空接不呢送贴不？边边阿不呢铁矿三十六个银金，书记也不他，阿们也如果难拖两个车的月。 便把很热苦啊，咱们送，怕么你给恁个吃了住头，拉到脚踏加么去我他给了阿娇是这呢住个也不他，小半儿长日日他过多的给个人，公母农民要他，他我出租给老用个月，今朝去修建上百万去，空去见不他见面家熊南他周围来了学新月别，农民阿婆参加熊南去吃下他，他们都这月。
1: 记录你东记录了冷露就是绝前年，听爱三十入看。

0: 나라마슈 자가난기담규 타줄레갸엠바 언더잖아긴 안다가시이나
1: 레슨 러러 터치다 몸라 너 샴고시니 돌려
0: 레슨 레슨 갱기 좀 나다 갱게 줄라슈 오라
1: 레슨 슈딘자고
2: 슈딘자고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키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사야 약주는 샤다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구추 대인에레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기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짬부숨 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수브나 저타 신도 수브나 저 최우리스 체크도관 대서 돈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기 모세 탄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도 이내래 당시 되게 좋은 거를 쓰게 커도 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시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대소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 발라 대지만에 기랑게래 세리 쓰이보다 신도 쓰이보 망스 쉬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 그 소주 쓰이다 이대소 치료지도 와
1: 어째 니세 내 좀 더 치료 체샤 인성

我想南科西列汤行真卡起村部撇列江目的大了居者肯日得呢萨提普唐婆面各记忆路样里年行级别九库日日哈三塔别宁当日日坦车的龙乐比汤嘎了学年铁给可以呢顶国家行气 내초 가르리

0: Okay, that is for today. Thanks for joining us.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email us at hellozizangprogram@163.com. You can also find us by searching Himalaya Touch on X, Instagram, and YouTube, and Hello Xizang on Facebook.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bye for now.
1: Tandani, Beijing Ki, Chuzu Tangbuta Daji.
2: Kama Nga Singur. Singa Namaskar. Shamla Tawne, Kama Nga Singur Nga Chuzu Shukin. 接着你说你让共中的绿节建筑各处批不谈美丽的水军绿节建筑各处别针对苍马主织不谈天命操把卡起绿节把翠你先能让节几个人我们的杀对绿节别娘上抗力恩把它切入些接着你说你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 탐부 토비부 탐 닝제 튀미 루가라 속중 카비에 냠데게 앙 탐부 토비부세 게비에 미숨 럼루기 란주 볼레 젠도르 양주지 여부타 잠데 루가기 니슈저지 도루 니슈예 토안니 러게 루가리 남바르게 여부세 제제 니슈지니 중교 폐숨게 남자 망베 젠도르 주지 여부세 너리 튀미 루가기 푸부치린라 게비에 미 치지기 도주 젠도르게 앙 탐부 토부타 러게 튀미 루가기 삼덴 최준라 별매기 미 숨동게 도주 젠도르게 앙 탐부 토부세 개바당 비미기 미니 예터도로 양거 초유진 닝제 튀미루가기 보종탄 라시에 튀미루가기 락전라 앙탕부터 유부시 러브제 협공기 튀미 저시치린라 개비미 개개이 앙탕부터부탄 너제 튀미루가기 튠주저마라 비미기 미 개개이 앙탕부터 유부시 미시게이 포모냠시기 교투전도르나 러브제 협공기 튀미루가라 앙탕부터 유부시 개바당 비미기 짐송 양종전도르나 라시에 튀미루가기 루미 리카이헝기 미 조숨차 예주 초년 기비에 속중기 앙탕부랑여지 럽수이켜공기 赵雅君기 미 죽지차지 레고초년 별미 속중기 앙탕부랑여지 제제니슈니니기 아조 各地 정용기 류제전作기 타미 젠도로 강제 볼루 터두루 양거조신 다른 어주 루가기 도장 직도로 레고이 토년 젠도르게 앙탕부랑여지 对于这些接着的七种各种把这些主动的你去进行把它拉萨牛些大定的结果的话连立卡几个七列开发电视接的七段七节卡住规律节约金中国老年团年轻的衔接开工团总的就是说退了别老年团年轻的兼三种接到刷给天年六级那么些结果别人老年的就接着兄弟 这个是最先年来的一个切裂开发团日节三种变化的别人切别地不是对于不是三个月别记得你去纪念一个皮球的运营感念西大七八的行了冷路团年七九了蒙云东为狂北团年假金松天外亚不恰接一个皮球的运营感激七九了蒙云东为托他们七的给所具三家的独立门新西别贴基础用了三家的独立切也不是三个月中国基础切裂看那些都喜欢看年西大七八的行了 有的给退去这次你就纪念新旧看给披露了披露的那些东西区谈雄主圣马可是罗金给那些东西露林谈那些东西银娘的垂顿下年娘这套卡拉的西边给那些东西新旧车军不谈铁托年中国那些东西前边阿米日格罗马的月的娘这给那些东西两段别个出发中国也不是 你对中国陆续组织开列团座的用战级别，今年段下面你说资助了中国陆续组织列队的罗克尔曼抗辩艺术级别团年五百的行了。今年段下面你说这样来改用的陆续开列作为盟友国的同志的七级，段段送给你说这什么大不谈，老爹联系的盟友国的同志的超短送给国主狂的大不谈，对于中国来讲这我差几趴的月经，我今年人陆续组织列队的三。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키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平常龙七年七里空，别给龙七年谈的龙七六七里钱输赢。
1: 今天啊，母亲节，那么他们名堂就把写不来，怕见难度。卡家家三百八南南我的徐子玉天南呢你这样空白南了呀俺子准备我们南的送呗刚我唱不江巴配了阿达国西北扩顿的我的送什么的提定呢刚巴你把苦鸡最多见了蹦西巴说给南都卡机咱也做了我的徐子玉他刚巴你把个别苦鸡最多见了蹦送我说쿡 시바디 키구탕 셔줄레 시바디 게 시바디니 정부타 나로라 시바디 다가 능신기 쩨바쟁 이기 탕 똑바쟁 이기 리르야 있나 어 진주 이기 셴메베 겁라야 있나 진주 의익디 털러 타바리데 무엇을 추워디 있나 빵나 디그레송바데 제자 양바 풀라 아다구 쿡기 찌또 쨘라 뽕 디 뽕디 我是吃我帮媳妇来吞了羊没头发吞了羊就是没把媳妇吞大的妈的车上特级下边被杀怕掐下媳妇都不浪吞没给早要光把糖大个能心给一束氧气的帮我咱们来吞吐进去个一束把用在你给团内提大浪我是不吃我的帮我咱们这么多全都进去而已修不的谢谢修不赢将把皮拉的鬼修不的给这地修了呀呢将把皮节没赢的日了我是吃我的帮吃我全大的羊舌我的车上特进去背囊了呀呢卡恰恰下拉得不了呀呢将把这边将把这皮节这边将把皮节买的车上被地里来进去和一吃我的我是帮呢是吧吃我的我是吃我的帮呢这个月被挺大的三位银章将我陪了二大国西北给这地修了苦就月章地里了进去和一的我是没出不了这些马刀吞了呀特别不值车上那么唐国民咱们绝不西北的前年就最拖了呀那我就开呗一个职场的决定抗压没断尽一个土木队的民用啊饮食呗送的土木独当的过了呀那你我就是咱们大家写的那么他们民党局呗千年交当他了洋科技呗难了这把卡这个难了今天送我的团结我咱们电吧那么他们民营送我的第二那名堂部名长级别参与教堂记者第一名大长的我在代表人呢团结女别恰呢啊那名堂部名长级别参与就大把节日生活那名堂部名长级别他个长的你那个送不能行名长级别西北第一名长电报连恰不先看呀马电报的接着团结我咱们电报南明堂部民营时呢团结女别前呢到了民营站南明堂部民站这边迁移到下边陆基的先气急这边可惜难了呀让南明堂部民站这边迁移过了顶点松下一个最近制度一个长门用了马队把团结我咱们电报呢南明堂部营时送南北都这些七当地呢苦给最多见了进去给一个县没被那个了呀而已粥啊汤没粥啊能做这里给出月呗团体的心呢但是南明堂民长这边迁移了下巴节的这些七路地能行七百呢怕得不是吧恰得不恰得不马西巴得不江巴节的民堂大个能行给特别人类学吧都不一个土木对吧扛当呀民长电报一呢那么唐伯的对错过的电囊吧的我的车吧一呢铁松是吧空都下边那么唐伯民长绝吧过给千年松不扛给王都当么一呢 고초바탄 문제 다시 로소 데야 요마데 마도 남이 탐무 민잠 집어 푸 시엔남라야 있나 데니 남이 깨리리 슈게요
2: 생계 넘버 2 공감상 단다이 캐남체 신신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베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1: 레젠디낭,편종럽다체면개겐치무와치린도지라니,표기엔다주의리비에콜라치디난시교비에세나엽쇼. 진도 매장, 대야 매장, 지혜 매장, 这些 컨트롤 경험에서나 남이 당부 퇴행기 톱지, 되니 这些 중고대, 남이 당부 퇴행기 톱 시바디라, 다 폐지기 초난난라야, 민지인은 다 남이 당부 인바를 문지 시장 치발래, 퇴행기 톱집에 송디라 대장 삼루동계디 공부대샤. 내대 디고라야 나조 겐버디 산게 라그 제베 다주 세지 나군 시베 나라 나대 대비나 카세 코디 제세지 제베디 다 코우스바레 있나 그디 다리디 텐다디라 숭베 있나 리시에지 레스 섬섬도 코우 숭베 숭유도 저 페지 나도 대응어도 슈고 충나 슈즈 요마레 슈즈요마레 낭드 편심을 싫어하래 왜냐 대시에 집에 규림나나 환계주 콩그제베 나주 세지 악준시바 디인낭네 남이 탐보 민잠주베 골기 낭든 디게 달러탕 제시신낭제 직식투바 이나 콩그순베 순디게게 낭돌려야 이나 로고망보지 제투부규 용규디니 댄데드샤 콩게 차비 디난라야 딘데스 송으레 당도 튀라 레자다 남이 당베 게임 표숨 차고시 예지 셰미디 송제 튀루라 남이 당베 게임 예바디 코랑게 둠나가레 코랑게 디난라야 베딘데지 샤낭샤 잔네 두바 잔네 조아 미송샤 디 잔네 두바 잔네 조와 민시베 당베 자주두가라 응원 파에다 자라 자치낭샤 잔네 두바 사바다 바에다 자라 자르 네 응원 바에다 자나로 조라 조로 와 민스 숨바리 대신 급래야 콩과 근데 숨바리였으나 디다니 댄싱 제외 차와 릭숨인 숨바리 당시 강라주부의 시지디니 남이 레스무지 대세 디데스 견난샤 제당 코랑게 샤베 베디당 코랑게 숭웨 숭디 세도 야구 용예의 치도 샴라 네 베징이지 샤제 대세 얼렁예를 대세지 죽는다 베나 버워 사사세 사사세 더워 가라다 차 응원 달아다 다 싹 가다 가라다 다 베디게리야 베시 카드 샤샤르 알라 베디게리야 차촌이 시베 이나 안저 호디 투스 따두잖아 자자부 요래 data bo yore de peti dagi suk jikba de besna suk jikba mari suk jikba mayin ba te nganzo la tembe tenda se ne de paru kansa la tembe dai ne de changalo mijikba de lala mijikba de sebu la ju shubu na suk mijikba yin zang jebe dayang mijikba de che zang kangshi kangla shubu shi ji jang 이기 숙소수 예배 토목민배 개주들이 개주들이 빼지 초두장 안 좀 어디 쉬베나 버워 사사 세세디 커서는 안 좀 어디 쉬베가 또 세세디 두 대버들이 사사 세세지 두어라 디나 처마데 디 크게 코르스나 또라 코르 제장 이기 소소로 야이나 뭐지 슝 머슈 소게 숨 미지고 레라 다양 미지고 데 다 미지고 이메 머체 파르라 데 데베 다양 미지고 데 제자 강시 강화 주베 시지 디 가르쳐 됐으나 이게 소소로 예베 투민기 캐지디 차버지 나래 체베 이나 버리산제 쇼그 숨베 셴미디 남이 탕고 튼기 톱지베 숨디라 샴데기 추 야마나 쇼안데기 추도 숭베 리셰지 레슨도 마시 이기 숭미직베 톰멘저 워드 댐바 인 이마데데 다 팅선 카드스나 지조 토알라야 이기 비익 페지 당랑에 솔라야 다당삼 추노 디그지 튀기 캐발라야 삼무 짬야 마당와 체제 데네 다다와지 추나 Tene rangi nawala ya kangtien jidengi, tene peji chene, tene parula ya ina, ja, jik, zhegoya ki dadi, qishin jema tuba. Yangme na tuyala chua minyuwa dewe tia, peti ting, tam mangbu shirare. Tenga nga shabe pese se ki se di tang, tene pese se dile ya ngunju chi tang, ngunju mo chibe tuyala ya kebar chimu shubba tozu, ta sunyam tenbe berba la, che zang panang wala ya, paru ki kangsa la dewa ya, da diye mijigwale. Ka jiga ni, ta pese doji digu yuba, doji lo kogu yuba, ka jiga ni, ta kariraji shiegi yuda goma chubu che je, tene tuyala ya chuwa minyunga dewa, yangma na yangma takbe tohne peju chiye dine mangbu shirare, Ape tonzo suna dindere ina maang chiwa de nganzo piyi pechu nangye rangge da suyoba je re zi siena madigwe mebe suna je. Che zang piyi loa shimba zangge yigi thakwa shi chitube ngeba di yoma re. Che zang thakwa shi chikuru begu ba dine da nganzo bezun shi jo chebe kapjo je dire. Da tajinge shubu na shin Da te jing ngan zu bada san jie chua ge sung be da be di gang la ngan zu pa loa jie de xie jie xu ba yin na te jing kong ge di sung ba de kang xie kang la ju be xie jie di nami yin be da xie jie di yang ma na tun da di ngan zu la sung nang ba ba da be ju ge lo kurang ge di xia nang ma sung ae jan ne du ba jan ne jo wa min sung ae ge 배지 샤난 송알라 다샤만 가도 배디라 도와제 모두 신다 당보 어원 파야다 자라 잘 숨으래 어원 파야다 자라 잘 쓰야디 공기 대변한 근데 숨래 강사기 안기 중아 어원 파야다 자라 어원 파야다 자라 잘 디 자디 근데 숨으래 상고 뭐 상고 다 나루 뭐 슈베 자디로 와라 코랑가 제베낭 근데 숨으레스나 낭기 충어디르레 숨으레 낭기 충어레스도 가르시거래 자디 파르기 강사라 제베 다디 가르레스나 낭기 충어디르레스 낭기 충어스도 근데 지금 고구래 강사 그 두부 뭐인 바르 때네 런신의 충어 세부라 시에비나 자디 자지 탐이 되베 자드레 숨어레 bina hakba rabu gyab, yang ma na tulu dhubla ya cha chun xie bina yume dhawa wangi tela tang pula sokba tulu dhala rengxin ge jawa jiyotwa la di jati kare esna ngon bai da jara jara sungo chen. Dan nipa di na sapa da bai da jara jara, sapa da bai da jara jati kare esna da qipa bai zowa di dhubu chungwe gyudi re sungo chen. Sangu jengi di jajiyotwa la di qipa bai zowa di dhubu chungwe gyudi re sungo chen. Jari di chaji ta deba re, jari di la qipa bo shugwa re. Di kandai re esna qipa bai jawa chawa di chebe jadi karasana sa jadi chigri sungari. Che zang jadi nini ya chachuni shubayi na niga lo dadabu ji yuwaari de sumi jigba de. Sumi jigba de dayang mi jigba de. Dayang mi jigba yinbe mace paru ki kansa la jebe dayang mi jigba de. Sumba di jor sungba de. Jor di kandai resana sangu sube naru jengi jodiru wala, sangu sube naru jengi jodiru. Di jebe kola kurangu kende sungu rasana, legi gyuwa le chungwe dribu dambadu re sungu re. Legi gyuwa le chungwe dribu dambadu. Jawa chawa di cheje yu kangru shi la jowa di tanda dambadu re sungu re. Che zang, jane dupa jane jowa minseba di da tanda khari jebriwesna, da khari jebriwesna o pecha shabina kirangi lubi kanla ya butang telaso mangbu jane dupa dini dashi pinzo la chinje kirangi lubi kanla jarje, chinga jarje di kirangi lubi kanla ya jordeba dinde ribesna marise sunachiri jane dukba jane jowa minsung rwa la jar rengshinga jawa tini chiba po shukje tini kirang la jarje tini kirang lubi ting la jowa ting derbesna di mare sumri che zang jar jar jor dige ten dabo yore di paru ki dige sumi jikba chitu zane paru ki kansa la jebe

다 퓨나나 예베 튼다 멘다 숨부디 게이나나 야이나 잔시베 이기지게 되네 개송과 고쳐버려 지기어레송버려 남이 당부 띵띵주 매지소 빼망다게 되네 고랑그 가래 두버쳐버려 나 게이나나 잔스 피주당무시 남이 당부 띵시 로스 띵주 대여마르발라 제장 코랑게 제시 디게 줍제 퓨루르 카레스나 강시 강라 토베 시지디 남이 깨리스 코랑게 세시에 체그 체도 베 디게 줍제 대신 남거리 다 퓨일리아 있나 응원 파이다 자라 자라 이내레 사바다 파이다 자라 자라 이내레 응원 파이다 자나로 조라 조르 제장 디게 수무 강롱 침을 치기 파르보르 제베 다양 가르스나 미직바리 다체나 디 미직바 이나 다 다수 베징 아주 깨지 리시에 조거래 나로 유메탕 고젠 유메 문주 규미 쏘게 라 디깅게 데네 숙탕 다가는 신기자 사바도 되나 해바 유베 다 시지디리 시지디리 어 남이 당부 게임바라야이나 시나디그레스 제다 코랑게 테디나나 숭디게네 나도 수준기 제시견다나라 남이 당부 퇴기지 톱집에 숭디라 나래 대비나 샹디탕 샹디 다가는 신기 공강 듬부기 어 남배 세세탕 这些前辈送亚国际人下生物都是